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까자족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유목생활과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자족의 음악은 강인한 생명력과 넓은 하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는 까자족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까자족 노래입니다. 어머니.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서 넓은 대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몽골족의 음악은 자유롭고 웅장한 대자연의 균을 담고 있는데요. 호방하고 힘찬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몽골족의 삶과 문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몽골족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네, 계속해서 장족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족 음악에는 종종 전통 악기인 트라닝과 피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정커원의 광활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족 노래입니다. 고원 속의 너와 나.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족 음악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네, 매화꽃 향기 고려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위글족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위글족인 노래와 춤은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의 역사와 풍미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당신은 나의 전부 준비했습니다. 함께.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강서성 우도는 주왕홍군 장정 집결 출발지입니다. 장정이라는 이름의 소방구조소는 1965년부터 이곳에 뿌리 내려왔으며 소방대원들이 대를 이어 이곳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남들 눈 속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방원 천우주는 이 집체에 동기부여가 있다며 우리는 더 훌륭한 일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바다로 돌진하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61년 동안 2만 7천여 차례 출동하면서 이들은 8천여 명의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는 소방대원들의 새로운 장정입니다. 고국경 소장은 우리 팀은 장정 출발지에서 창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앞장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장정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우도현 장정소방구조소 당지부는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세대마다 각자의 장정이 있습니다. 다음 전투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입니다. 이는 우도현 장정소방구조소 소방원들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오니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이는 우도 시민들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까지 장정의 출발지에서 그 빛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하여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수양버들 휘늘어진 골목의 마을 남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가수 왕력괭의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25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검평 총서에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위대하고도 막중한 사업이다. 그만큼 전망이 밝은 한편 책임도 무겁고 갈 길도 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에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최저선적 사고방식을 견지하여 평안한 시기에도 닥칠 위험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며 일진광풍, 지어는 모진광풍 추후에 중대한 시대를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중대 원칙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용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이며 당과 국가의 근본이고 명맥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과 문명에 직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월성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하므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당조항과 전당에서의 습근평 총서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당의 용도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방면, 모든 고리에 관철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고 단합분투하는 강대한 정치적 결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확보해 한맘 한뜻으로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해야 합니다. 방향은 길을 결정하고 길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인민이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대로입니다. 실천의 측면이 증명하다시피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정확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더없이 광활한 무대가 펼쳐져 있고 무궁무진한 역사적 잠재력과 막강한 전진의 정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제하며 개혁개방을 견제하고 독립자주와 자력향상을 견제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과 종합민족의 전투 위협을 견제하며 자기의 역량에 기초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해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쇼어야 합니다. 셋째,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이며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반드시 시종 강산은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이름을 명기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지한다는 관념을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지에서 발전하며 발전 성과가 인민의 공유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동 부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감으로써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가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0: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은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하며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방출시키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며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당과 인민이 불패의 기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역량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더 근접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절대 북을 치고 증을 울린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진도상에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며 언제든 각종 후권위 사건과 회색코뿔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석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새로운 역사적 특점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 기회, 새로운 전략 임무, 새로운 전략 단계, 새로운 전략 요구, 새로운 전략 환경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며 선수를 써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증강하며 폐기와 기계, 조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박차고 나아가며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진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어려움과 도전을 심소 이겨내 완강한 투쟁으로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하여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국 가수가 부릅니다. 나의 고향아.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공식 웹사이트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 기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상해는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북경은 2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길림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은 2,230원이고 1단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22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란 노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고용 단위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 노동 보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노동자가 법정 근무 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 계약에 약정된 근무 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고용 단위가 지급한 임금이 해당 지역에서 공포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노동자 본인의 원인으로 법정 근무 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 계약에 약정된 근무 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7일 오후 2027년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100일 카운트다운 행사가 장춘 국제항공 박람성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대회 준비 작업이 공식적으로 100일 결전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장춘 대동회 성화는 장춘과 성도 두 곳의 설계팀이 합작해 디자인했으며 메달에는 장백산 송화석이 박혀 길림성의 산수 문맥을 교묘히 녹여내며 모든 도전 정신으로 분투하는 참가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행사는 전민 공유와 전도시 연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길림예술학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패션쇼를 펼치며 새로운 대회 유니폼의 풍채를 선보였습니다. 동북리그 우승을 차지한 장춘팀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축복을 전했습니다. 행사는 한마음으로 대동회를 맞이하자 주제 활동을 통해 해외 교포와 향항 오문 대만 동포들의 간절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선수 대표와 대학생 합창단이 함께 우리는 장춘에서 만나다와 빛나는 겨울 두 곡의 공식 홍보곡을 불렀습니다. 문화관광 종사자와 자매 도시 대표들은 봉사 약속과 도시 초청을 공동 발표하며 사방의 손님들을 장춘으로 초대해 빙설 성회를 함께 하자고 열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대회 100일 초읽기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지도자와 레빈들이 함께 발대식 개막을 알리고 국제

대학생 건강 달리기 행사의 출발 신호를 내렸습니다. 2026 장춘 문화관광 가을 동화 독서 체험 축제가 일전에 장춘 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춘시 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장춘시 소년아동 도서관에서 주관했으며 신민거리의 역사적 문맥을 기반으로 황금 가을의 동화 플러스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를 량대 핵심으로 삼아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문화 행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입장료 없이 무료로 개방했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형 그림 그리기, 소원 별 만들기, 활 쏘기, 물고기 잡기 등 1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틀 동안 60여 차례의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춘 2027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인 길빈과 길설이 앞장섰고 고전 동화 속 캐릭터들도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틀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연인수로 3만여 명 다녀간 가운데 가족 단위 방문객은 70%를 넘어섰습니다. 행사는 독서 플러스 동화 플러스 빙설 플러스 미욕이라는 혁신적인 형식으로 전민 독서와 대동회 빙설 문화 보급, 도시 문화관광 4서를 융합해 청소년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장춘 2027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를 요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의 높은 인기는 신민 거리와 주변의 음식점, 문화창의 제품점, 소매점, 교통 등 분야의 소비를 활성화시켰고 주변 상가의 유동 인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경 레이 연변 시리즈 활동이 일전에 룡정 도문 훈춘에서 펼쳐졌습니다. 레이 연변 도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G331 변경 관광 대통로의 질적 향상과 승격에 힘을 보태며 문명 실천과 레이 문화, 변경 문화 관광 발전에 깊은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는 레이 연변 문명 풍조 변경행 활동을 기획해 추진했습니다. 활동은 문명 출행, 문명 관광, 문명 식사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변경 현시에서 각각 레행, 레유, 레식을 주제로 세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9월 28일 시리즈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변경 레식 연변이 용정시 삼합 동산구 고목 역참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문명 식사를 주제로 근검 절약과 문명한 식사의 새로운 풍조를 선도했습니다. 이번 가장 아름다운 변경 레식 연변 활동은 문명한 식사 선전과 변경 문화관광 체험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연변의 민속 먹거리 문화 매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근검 절약과 문명한 식사라는 시대의 새로운 바람을 전했습니다. 향후 자치주는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를 유대로 삼아 문명 실천과 변경 문화관광 발전이 발맞추어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국경선을 따라 문명의 바람이 널리 퍼지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G331 변경 관광 대통로 구간에 훈춘시 발해고진, 도문시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룡정시 고목역참, 화룡시 군함산 관광역참, 안도현 두산촌 고객봉사 중심 등 5개의 문명 운전역참을 설치해 변경 연선 간선도로 봉사 전면 포괄을 실현했습니다. 최근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공시한 제2진 전국 의료양로결합 시범 프로젝트 명명 예정 명단에 길림성 연길 씨가 전국 의료양로결합 시범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부도시인 연길 씨는 인구 고령화 실정에 맞춰 의료 위생과 양로 봉사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양로 결합 봉사 체계를 부단히 보완하여 로인들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건강 양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연길 씨의 상주 인구는 67만 1000명이며 그중 60세 이상 로인 인구는 15만 4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99%를 차지합니다.

0: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 정도가 심화되며 양로 수요가 다양해지는 데 비추어 연길 씨는 의료 양로 결합을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통합 조정 기제를 구축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 부문 협동, 사회 참여, 시장 운영의 사업 구도를 형성하고 의료 양로 결합 관련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길 시에는 2급 이상 공립 의료기관 두 곳과 기층 공립 의료 위생기관이 10곳이 있습니다. 기층 공립 의료기관과 양로기관 간 계약 협력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고 의료 봉사 적용률은 100%에 달합니다. 또한 전시에는 의료 양로 결합 기관이 도합 9곳이 있고 모두 의료 위생 자질과 양로 기관 등록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전시 의료 양로 결합 병상은 2184개로 로인들에게 비교적 충분한 봉사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수양보들 휘늘어진 골목의 마을 남사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고촌 시리즈 중 49번째는 수양보들 휘늘어진 골목의 동네 남사촌이다. 잘 정돈된 밭이 둘러선 남사촌의 산에는 여지나무가 무성하고 수양보들 휘늘어진 연못 네 개가 커다란 배 모양을 형성한다. 산발을 따라 지은 건물들은 두 손을 합장하듯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그 사이에 연못과 골목이 무릉도원을 연출하면서 남사촌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다. 사씨 가문이 모여 사는 남사촌은 남송 때 동네가 형성돼 명나라 중반의 규모를 자랑했으며 명나라 말에 마을 주변에 성을 쌓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성문을 냈으며 망루 19개를 지었다. 옛성 안팎의 고건물들은 붉은 사암과 청석으로 벽체를 만들고 정교한 목각과 석각, 채색의 그림으로 건물을 화려하게 단장했다. 남사촌의 고건물은 구도와 건자재, 공법, 색채, 장식 등에서 모두 명천식이 양식을 보존하고 있다. 남사촌에는 사당 건물 30채와 절 3개, 옛 가옥 250여 칸, 옛 우물 40여 개, 무덤 36기가 하나로 어우러져 현지의 생활과 생산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광지로 부상했다. 남사촌 사당 건물에서는 사업을 중요시하는 현지의 문화적 함의를 엿볼 수 있다. 사당은 앞마당을 넓게 조성함으로써 세상에 부를 모은다는 뜻을 나타낸다. 고건물의 대표로는 사씨 대종사와 백세방사, 사전공사, 사옥기 가묘 관제묘, 사위기의 생간 건위제, 자정저 등을 들 수 있다. 명나라 때인 1555년에 신축한 사씨 대종사는 남사촌의 조사이다. 남사촌 주왕의 연못 북쪽에 위치한 이 사당은 바람을 감추고 기운을 모으는 가장 좋은 풍수를 자랑한다고 한다. 방 세 칸 너비와 깊이를 가진 이 사당은 웅장하고 건물의 장식 또한 호화의 극치를 자랑한다. 첫 번째 건물과 두 번째 건물 사이에 사씨 가문의 모임 장소로 넓은 뜰을 만들었다. 두 번째 건물과 세 번째 건물 사이의 뜰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따라서 세 번째 건물 내부에 공양돼 있는 사씨 조상의 위패와 함께 조상을 추모하는 아늑한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된다. 1595년에 지은 사전공사도 방 세 칸 너비와 깊이를 가진 건물이다. 날아갈 듯한 지붕을 가진 이 사당에서는 백세옹삭이라는 비석이 명나라 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다. 1876년에 진사라는 벼슬을 한 사씨 가문의 후손 사원준의 저택인 자정전은 나지막한 언덕의 중턱에 위치해 있다. 어젯날의 고귀한 기계를 자랑하는 건물의 복도에는 정교한 조각이 즐비하고 특히 문틀에 조각된 공작새와 봉황이 살아 숨쉬는 듯 생동하다. 1529년부터 1598년까지 지은 백세방은 남사촌의 사은권 부부가 함께 백사를 넘긴 것을 기념해 지은 사당이다. 문과 사당을 접목시킨 이 건물은 기묘한 구도를 자랑한다. 남사촌의 수원은 우물과 시냇물이다. 촌민들은 산세를 따라 조성된 골목들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신다. 생활폐수는 사암을 깔아 만든 골목 지하의 배수로를 통해 연못으로 흘러든다. 남사촌의 사씨 가문은 출세를 아주 중요시했다. 따라서 남사촌의 사당 건물 앞에는 출세간 사람을 기념하는 장대가 세워져 있고 벼슬길에 오른 모든 사씨 가문의 후손들은 사당 앞에 자신의 이름과 공적이 새겨진 장대를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짙은 교육열로 인해 남사촌의 사씨 후손들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열중했으며 따라서 명나라와 청나라 때 문관과 무관을 지낸 사람이 아주 많았다. 남사촌 주변의 여지나무 숲 또한 명소이다. 봄이면 온 산에 여지꽃이 만발해 벌들이 날아예고 향기가 그윽해 여름이 되면 여지나무 열매가 무성해 그 여지를 따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1: 지금까지 수양보들 휘늘어진 골목의 마을 남사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혜연 가수가 부릅니다. 석별의 정.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왕력경이 부른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일은 왕력괭이 작곡하고 왕력괭과 서예가 함께 작사한 곡으로 2010년 왕력괭이 직접 연출하고 주연한 영화 연애통고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앨범 18만 무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 피아노 곡의 멜로디 초안은 이미 왕력괭이 젊은 시절에 완성해 두었고 오랫동안 묵혀있다가 영화 촬영 때에야 가장 알맞은 매체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 노래가 탄생하게끔 인도해준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영화에서 류혁비가 연기한 송효청은 마음에 둔 선배에게 전하고 싶은 연애 편지를 썼지만 냉담한 반응을 받습니다. 왕력괭이 연기한 스타 두 명하는 평범한 학생 아덕으로 위장해 송효청을 묵묵히 지켜줍니다. 그는 소녀의 상실감을 보고 이 사랑시를 개작해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모르는 일입니다. 영화에서 이 노래를 송효청에게 불러 마음속 깊이 숨겨둔 짝사랑의 속마음을 전합니다. 앨범에는 특별히 송효청 버전도 수록되어 있어 원시의 섬세한 질감을 살리며 정식판과 서로 호응합니다. 창작할 때 왕력괭은 진부한 발라드에서 벗어나 사랑 속에 말없는 아쉬움을 그려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 안에 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정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현실하며 아픔을 참아 떠나지만 모든 갈등과 서러움은 상대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 곁을 떠났는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울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끝까지 말합니다. 라는 가사는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감정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별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 홀로 리별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수 왕력괭이 부른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을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의 편곡은 피아노 중심으로 부드러운 현악기 반주를 더한 것일 뿐입니다. 결코 복잡하고 화려한 편성은 없습니다. 왕력경은 내성적이고 참아낸 감정은 강한 리듬으로 부각될 필요가 없으며 단순하고 맑은 피아노 선율이 마음속 비밀을 풀어내기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하는 동안 그는 노래의 감정을 거듭 다듬으며 절제된 동시에 깊은 애수를 담아 사랑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멜로디에 녹여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앨범에 수록된 다른 한 발라드곡 동행이 필요해를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노래는 발매 후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 대중음악 차트 연간 20대 히트곡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이미 단순한 영화 주제가를 넘어 짝사랑과 아쉬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알 길 없는 마음속 이야기가 늘 숨어 있다는 모두의 공통된 경험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수 왕력경이 부른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41세 고3 담임교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 별세한 후 200여 명 제자들이 달려와 마지막 길을 배웅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리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최근 강소성 태주 루장 중학교의 류화봉 선생님은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향년 41세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소식을 접하고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고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육 선생님의 아내 왕여사는 고3 담임교원인 남편은 사고 당일 가정 방문을 갈 예정이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저랑 딸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또 리발까지 했습니다. 왕여사는 그날 남편에게 왜 갑자기 리발하려 갔냐고 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육 선생님은 몇 명의 학생의 집을 방문해야 해서 일부러 리발하러 갔다고 답했습니다. 리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육 선생님은 침대 곁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여사는 곧바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육 선생님은 이미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간호사들이 그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치료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육 선생님은 10월 2일 오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여사는 류화봉 선생님은 41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전에 태주 루장 중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고3 역사 교원이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20년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교원입니다. 평소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막 마쳤는데 고혈압만 있을 뿐 나머지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왕여사는 남편이 매일 혈압약을 복용했고 심장 기저질환도 없었기에 이번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육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뒤 왕여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멘트에 글을 올려 학부모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뜻밖에도 이 글은 남편이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처음 가르친 학생들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3 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왕여사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10월 3일 집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배웅하러 왔고 문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퇴근길에 울면서 차를 타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달려온 학생도 있었고 항주에서 일하는 학생은 일부러 택시를 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류화봉 선생님이 별세한 뒤 예전 제자들은 잇따라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학 입시 성적이 발표되던 날 육 선생님께서 반 단체 채팅방에 금일봉을 보내시며 모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고 말하던 일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육 선생님의 딸은 소셜 플랫폼에 마지막 수업 리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라는 글을 올려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글에는 부녀 사이의 소소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뒤 아버지가 오후에 딸과 함께 국수를 먹기로 약속했던 일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은 결국 더는 지켜지지 못하고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육 선생님의 별세는 그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까지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책임심이 강한 선생님을 잃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41세 고3 담임교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 별세한 후 200여 명 제자들이 달려와 마지막 길을 배웅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병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의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1: 습금형 정서기가 전국보건건강대회사한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세계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월 14일 습금평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광주 교육회에 축하사안을 보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창설 70년 내 광주 교육회는 중외무역 교류 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손잡고 다자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며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경제무역 호혜 상생에 협력 공간을 확대하며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세계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상무부와 광동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한 제140회 광주 교육회는 이날 광동성 광주시에서 개막했습니다.
0: 본 방송국이 CCTV 속평,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새 동력을 주입하자를 발표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보건건강대회 중요한 연설을 통해 15초기는 계획 시기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로서 중국 특색의 보건건강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새로성의 보건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총서기 중요 연설 정신을 한시의 오김도 없이 실천에 옮기고 중국 특색의 보건건강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으며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 인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 복지를 가져다 주고 민족 부흥이라는 영광스러운 꿈을 실현하는 데 건강의 기반을 잘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건강 중국은 균형 있고 보편적이며 질 높고 효율적인 건강 중국이어야 하고 강력한 건강관리 역량, 질병예방 통제 역량, 의료봉사 역량, 의료보험 지원 역량, 의학혁신 역량, 인재 양성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과학교육사의 감찰 전원인 정충희는 신시대의 우리나라 보건건강 분야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방위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은 습금형 종소기가 키를 잡고 인설할 때서 비롯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지침을 제시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 두 가지 수호를 확실히 실천하며 전방위적이고 주기적으로 인민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습금평 종속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들은 서안교통대학 제1부속병원 당연의 속인 마신격은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마신격 속인은 우리는 연설의 정신을 병원 내부 개혁과 관리의 모든 측면에 관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전환하고 봉사체계 모델의 혁신, 봉사 역량의 향상, 학과 구축, 인력 양성, 혁신 발전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의료기관의 힘을 보태합니다. 습금평 정서기는 예방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면서 보건 건강의 각종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의무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전민 건강의 기반을 잘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명 의료개혁의 현장 실천자로서 복권성 3명시 사현구 보건건강국 류건명 부국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류건명 부국장은 의료와 예방의 융합을 더욱 심화하고 사현구 종합병원과 기초보건의료기관, 가정의사를 연결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공동관리를 실질화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중점 대상이 조기 선별 검사와 조기 예방을 추진하여 건강봉사를 지역사회와 농촌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근원적 예방과 통제

0: 를 통해 종종 질환 발생을 줄이고 삼명 의료 개혁의 인민우선 선도적 개혁 요구를 기층 일선에서 진정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련용성 부신시 장무현 아르향진 아르향촌 보건실의 농촌 의사 량순영은 아르향촌에서 나는 고향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진료와 치료를 하는 일반 의사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지도자 역할도 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과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주민 여러분이 올바른 건강관을 세우도록 이끌고 만성질환 종합예방과 관리 그리고 질병예방과 관리 체계의 기반망 구축을 잘할 것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의료보건 기반 강화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보건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분급 진료를 촉진해 인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찾고 질병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웅안성모병원은 웅안신구의 첫 번째 3급 종합병원으로 신구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웅안성모병원 당연의 조배봉석이는 총속이 부탁을 명계하고 수도의과대학 성모병원의 학과와 전문분야의 우세를 진정 웅안신구에 잘 배치하고 6가지 능력을 힘써 제거하는 동시에 공익성을 방향으로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하여 인민들이 집 앞에서 유명 의사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량질 의료사원을 민중 곁으로 끌어오겠다고 표했습니다. 해남성 제5인민병원 형손 간호장은 습금형 종소기가 예방퇴치와 건강관리에 전사슬 봉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면서 해남 라병 예방퇴치 최전선에서 31년간 뿌리내린 기층 간호사로서 전사슬 봉사가 바로 환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강 수호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형손은 라병 예방퇴치는 전염병을 예방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형 장애 재활, 장시간 간호, 심리 소통도 더 잘하여 환자들의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협화병원 제12진 제1기 신강지원 의료대 대원인 조용령은 신강지원 의료대의 일원으로서 편리한 근거리 치료에 대한 민중들의 수요가 얼마나 절박한지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하다시피 규모가 충족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우수한 의무대원 대우를 구성하는 것은 변강기층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조영영은 이민지상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전문 분야를 발휘하며 교류와 지도 교육, 대우 건설 등 의무를 잘하여 변경에 뿌리내리는 의료대를 남겨 여러 민족 민중들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4일 광주에서 열린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광주 교역회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특별히 축하 서한을 보내 광주 교역회가 거둔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중국의 고수준 개방 확대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재확인했습니다. 날로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는 중국은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확실성을 주입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광주 교역회는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시련을 거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왔다면서 그 안에는 소박하고도 깊이 있는 시사점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시장 연통은 게임의 도구가 아니라 증량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융합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무역은 장부 속의 숫자가 아니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중국이 슈퍼셀러이자 슈퍼바이어로서 각 측에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웃에 혜택을 주는 효과와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셋째, 호혜 상생은 일방적인 타협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발전 도상국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벗으로서 현대화의 길에서 많은 발전

0: 도상국과 손잡고 확고히 동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준 개방을 확대하며 더 많은 시장 기회를 공유하고 더 많은 호혜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여 세계 경제를 위해 더 큰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브라 사무총장은 영상축사에서 중국의 발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역회는 중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각국이 함께 개방적이고 규칙을 기반한 글로벌 무역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근 90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70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후 리강 총리는 광주교역회 기업관을 시찰했습니다. 황권명, 오정룡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공무리강 총리가 14일 광주에서 전국수출입상품교역회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유 구매상과 전시 참가업체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 개최 70년 내 중국의 개방과 발전이 부단히 성장하고 장대됨에 따라 교육회는 중국 대외 개방의 화려한 명암장이자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회는 전통 화물 무역의 큰 무대이자 신용 무역 발전의 풍량계로 되었으며 중의 경제무역 협력의 뉴데이자 리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다리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년 내 교육회 참관 각국 기업 간의 업무 왕래는 더 다원화되어 무역 동반자에서 혁신 동반자, 투자 동반자,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동반자 등 전방위적인 협력 동반자로 점차 승격해 기업들을 도와 교육회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잘 틀어줄 수 있게 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하여 개방혁신의 생태를 잘 키우고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중국 시장을 깊이 개발하길 바랍니다. 중외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접목을 적극 촉진하고 국제혁신 협력을 인솔하며 호혜 상생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의 새 출발점에서 교육회라는 황금 간판을 더 밝게 닫고 지능교육회, 친환경교육회, 이문교육회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경제무역 협력에 더 큰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근 30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약 7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에 참가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발언에서 70년 내 각국 기업은 교육회와 함께 성장해왔고 당면 중국 제조의 경쟁력은 날로 증강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대표들은 중국 발전 전망에 대해 신심이 가득하다며 중국과 국권이 동행하고 혁신을 공유하며 성장을 함께 촉진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좌담에 앞서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70년 주재전에 참가한 후 교역회의 오랜 대표들에게 기념 배지와 증서를 발급하고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황건명,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4일 북경에서 2026년 국제의원 친선 교류론단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집단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시한 것은 더 아름다운 세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각국 의회와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리행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각급 및 다 분야의 교류와 외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실무적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 간의 상호 리해와 친선을 증진하길 희망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의 15차 5개는 전망계획 요강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중국은 앞으로도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해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각국 입법기관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폭넓게 공감대를

0: 공동 안보를 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고문위원회는 설립 20년 동안 중미 대화와 교류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어왔습니다. 위원들이 중국의 교육 사업과 경제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문위원회 의장 팀 쿡 등은 중국의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중국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협력을 확대해 교량 뉴대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까지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했고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총수준은 안정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9월에는 신선 채소 과일의 시장 공급이 충분해 식품 가격이 다소 하락했고 에너지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의 지속적인 고공 행진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양로 보육 등 생활 봉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봉사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완만하게 반등해 전년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생산 분야를 보면 올해 3, 4분기까지 전국 공업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고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시장 경쟁 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전기기계, 컴퓨터 등 하류 제조업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0: 2026년 제13라운드 세계관계공동유산 목록이 복경 시간으로 10월 14일 저녁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청한 하남성 치마광리거, 감숙성 도류하 오아시스 관계 시스템, 강서성 상요시 광신 황사거, 복곤성 창태 룡진곡파 관계 공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 관계 공정 요산 종수는 46개 이르렀습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리강 총리가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세계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 동맹은 어떤 동반자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8회 지베르니 세계론단이 프랑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과 친환경 협력을 둘러싼 고위급 대화가 전체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9년에 창립된 지베르니 세계론단은 오랫동안 유럽의 경제 발전과 개혁에 주목해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 주권과 안보로서 친환경 전환을 산업 경쟁과 지정학적 관점의 좌표계 속에 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현재 유럽의 보편적 관심사인 난국에 빠진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대중국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현재 일부 유럽인들의 모순된 심리를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기술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 심리는

0: 프랑스의 일부 여론 분화에서도 구현됩니다. 프랑스 르 관점 주간지는 최근 중국에 대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특집을 내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것은 경각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장존 시망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혁신 역량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으며 프랑스의 관련 위험부담 인식도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어 주권과 경쟁력이 대중과학기술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상공계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단에서 많은 업계 인사들은 중국의 혁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 레비는 미래 교통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중국 저고도 물류의 대규모 적용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토탈 에너지 고위 임원은 앞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혁신 속도와 산업 효율성에 매우 감탄했다며 유럽이 진정한 동반자 의식의 협력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상대를 내려다보는 태도에 익숙해지면 상대의 발전을 곧 자신의 손실로 여기기 쉽습니다. 혁신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상호 보완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은 논단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명은 이미 세계를 되돌릴 수 없는 초연결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한 귀빈은 충분히 다원적인 의존만으로도 독립성을 이룰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경제적 자주성은 고립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으며 또 단일 공급원에게 종속되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원화는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대응 여지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 제거를 격리와 차단으로 단순화한다면 시장뿐만 아니라 혁신과 함께 도전에 대응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유럽에 있어 보호 조치와 규제 강화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26년 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유럽 동맹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 가격은 여전히 미국의 두 배를 넘었고 중국보다도 약 50% 높습니다. 외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전력망 승격의 지연, 탄소 가격 책정 비용 전가의 부진 등 유럽 에너지 전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유럽의 친환경 야망과 실제 경쟁력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이 혁신 전환율, 단일 시장 통합, 에너지 비용, 규제 부담 등에서의 약점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경쟁자에게만 시선을 돌린다면 자기 혁신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직면에 유럽은 위험과 기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한 정적인 계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부담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자체 개혁의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협력 동반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의식의 논리는 서로의 발전이 공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안정적이고 호혜 상생이 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협력에 대한 요구가 진정한 공동 발전의 현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 동맹은 마땅히 어떤 동반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0: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런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범대서양균열을 부각시키는 북극문제 3대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당의 정치 건설로 당의 단합과 통일을 지켜나가자. 2021년 11월 11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의 생명이며 이는 또한 우리 당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거룩한 당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위협을 창조할 수 있었던 관건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시종 당의 정치 건설을 중시해 왔는 바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정치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정치 입장을 확고히 지키도록 교육 인도하고 당의 정치 노선을 결연히 관철 집행해 전 당이 통일된 사상, 굳건한 의지, 협조적인 행동, 강한 전투력을 시종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역사를 보면 우리 당은 성숙되지 못한 당에서 굳세고 성숙된 당으로, 유력하지 못한 당에서 강인하고 유력한 당으로 탈바꿈하는 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준의회의 전까지 우리 당은 성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숙된 당조항을 형성하지 못하고 전당의 단합과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사업이 혁명 초기에 좌절을 거듭하고 지어는 실패의 위험까지 겪었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준의회의에서 모택동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정확한 막수수의 노선에 당중앙에서의 영도적 지위가 확립되고 모택동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제1세대 중앙 지도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당은 비로소 승리를 거듭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와 현실이 모두 증명하다시피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과 인민의 전도와 운명에 직결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 리익에 관계되기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당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며 시종 당이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한동안 당의 영도가 무력화되거나 무실화되거나 무색화되거나 주변화되는 문제에 비추어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는 것은 전당 공동의 정치적 책임으로 삼고 당의 영도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 전당이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정치적으로 더욱 단결되며 행동적으로 더욱 일치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는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전당이 확고부동하게 당조항과 일치를 유지하고 당의 기치 아래 단단한 무쇠 덩어리처럼 굳게 단합하며 보조를 맞추어 전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동의를 유지하려면 전당은 반드시 당에 충성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공산주의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정치적 품격으로서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애누리하거나 잔꾀를 피우거나 작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전당 동지들, 특히 지도 간부들은 시종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정치적 도로에서 당 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면서 진정으로 당과 인민에 충성하고 당의 리상과 신념에 충성하고 당의 초심과 사명에 충성하고 당의 조직에 충성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에 충성하여야 하며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하여야 하며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하는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 자각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텅 빈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하기에 헛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행동에서 구현하여야 하며 직책을 이행하고 소임을 다하고 본직에 충성하는 실효성에서 구현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언행에서 구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각적으로 당조항의 재창에 견결이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에 견결이 따르며 당조항의 금령을 견결이 집행하는 한편 조건을 따지거나 변통을 꾀하거나 뒤떨어지거나 빗나가지 않음으로써 전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범대서양 분류를 부각시키는 북극 문제 3대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일간 열린 2026년 북극골 논단 대회가 10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에는 북극 지역의 방위사무, 자원개발, 기후관리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제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북극 전략 배치, 정책 재정과 발전 전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범대서양 동반자관계에 갈수록 깊어지는 균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아이슬란드 그림손 대통령이 발족한 북극 권논단은 매년 10월 해당 국가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북극 사무 국제 대화 플랫폼입니다. 지역 방위 사무는 이번 대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각국의 입장 표명을 보면 북극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견해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극에서의 군사적 존재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참석한 미국 측 관계자들은 군사 접근을 확대해야만 북극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의 대회 개막식에서 미국 알래스카주 마이크 덜리 비주지사는 미국이 해당 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군사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북극 항구, 공항, 해운 체계를 구상하여 관련 시설이 상업 운송과 군사 보장을 동시에 봉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자주권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백악관 복귀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올해 9월 단마르크와 새로운 안보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머트 에그드 외무장관은 대회 개막식에서 그린란드인들이 지난 한동안 막대한 압박과 불확실성에 시달려왔기에 앞으로는 자주권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그저 지켜보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제53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캐나다 아니타 아난드 외무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북극은 단순 전략적 최전선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 가는 고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동반자들과 함께 중등 강국 외교를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주권이 존중받는 북극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해양극지연구센터의 조룡주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극 현안이 강대국들의 정치적 추진에 의해 범 안보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외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면에서 동맹국들과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면서 워싱턴은 북극 안보 의제에서 동맹국들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극 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역시 이번 대회의 주요 론의 의제였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온 에너지, 핵심 광물 개발이 각계의 주목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토론에서 미국은 북극 개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동맹국들은 현지인들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 측 대표는 북극 에너지 개발 확대와 기반시설 건설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알래스카주 덜리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해당 주의 발전 모델 전환을 추진하여 국방 건설과 자원 개발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극연구위원회 토머스 댄스 주석도 미국의 북극 투자가 전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극 지역의 대외 경

0: 경제 협력에 대한 자주권과 수익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에그드 외무장관은 북극의 미래는 세계가 북극에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면서 북극 주민들이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극의 발전이 반드시 현지 주민들에게 발전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외부 자금과 안보시설의 유입이 현지의 자주적인 발전 선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동맹 집행위원회의 국제동반자관계사무 담당인 요제프 시크라 위원은 유럽동맹이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을 통해 교통운송, 디지털 기술, 핵심 원자재, 과학연구 등 분야에서 각국의 북극 투자를 확대하도록 촉진하여 모든 조치가 북극 공동체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아난드 외무장관도 북극이 핵심 광산, 에너지, 교통 등 분야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현지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글로벌 기후 온난화를 하나의 사기로 여겼고 두 차례의 대통령 임기 동안 모두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가장 뚜렷한 이견 사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관리를 북극 사안의 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온난화, 영구동토융해, 해양보호 등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이그드 외무장관은 기후변화와 군사적 위협 중 어느 것이 더 우려되는지 묻는 질문의 전자를 선택한다면서 기후변화가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아난드 외무장관은 해빙 감소와 영구동토의 융해가 북극의 생태계에 식량 안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후 관리는 군사 안보, 경제 발전과 함께 북극 3대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동맹 집행위원회 시크라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이 여전히 유럽동맹 북극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동맹이 추진하는 모든 북극 관련 활동은 반드시 환경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자원 개발과 상업 항행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관심은 뚜렷하게 부족합니다. 알래스카주 덜리비 주장은 회의기관 백악관과의 소통이 에너지, 국방, 기반시설과 더 관련이 있으며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조룡 주임은 트럼프가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뒤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기후 정책을 둘러싼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기후 협력의 우선순위를 낮추면서 기후 의제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북극 다자 관리와 과학 연구 협력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터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국제 반려동물 제품 소재 부품 공급업체 전시회와 제30회 터키 국제안전 예방 소방 전시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이스탄불 회의 전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서 혁신 제품과 해결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 웨어러블, 영상 감시, 스마트 반려동물 용품 등 분야에서 많은 중국 브랜드가 맞춤형 연구 개발을 통해 터키 소비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켜 현지 소비자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시장의 추가 확대를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터키 시장에 진출한 지 근 5년이 되는 중국 스마트 반려동물 브랜드 소페는 이번 국제 반려동물 제품 전시회에서 반려동물 화장실 스마트 정수기, 이중 칸 급식기 등 최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서로 다른 반려동물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수와 배변 데이터까지 기록하여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페 네트워크 과학기술위원회사 해외 업무 경리인 고소구는 터키 협력 동반자가 소페가 만덕성 전기회사 등 소매 채널에 진출하도록 도와 유럽 대형 3C체인 채널 진출의 모범 사례가 되면서 기업이 유럽 시장을 더욱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기술 혁신과 제품 경쟁력은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화위 터키 소비자 전자그룹의 브랜드 마케팅 총괄인 무스타파 잔 악바 씨는 기술 제품에 대한 터키 소비자들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전통적인 기술 규격을 중시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미적 가치와 신뢰성을 함께 갖춘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 계산기 회사 보고에 따르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위와 쇼미 등 중국 브랜드가 지난해 터키 이동통신 공급업체 시장 점유율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터키 첨단 태블릿 시장에서 화위는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11%로 3위를 차지했고 스마트 웨어러블과 무선 이어폰 등 제품의 판매량은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이크 비전도 다수의 주력 제품을 들고 국제안전 예방 소비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하이크 비전 터키 지사의 로연 총경리는 해당 기업이 항상 현지화 봉사를 시장 개척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전후로 터키 고객 봉사를 시작한 하이크 비전은 현재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여러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협력사들과 함께 완비된 현지화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연 총경리는 터키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지로 이어지는 지리적 리점도 갖추고 있다면서 터키 기업이 수주한 해외 공정 프로젝트 역시 자사 제품이 관련 국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마라 전시회 조직회사 영업총괄인 예힘 아크킨 사와 씨는 이번 국제안전예방소방전시회에 참가한 126개 업체 가운데 50여 개가 중국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물인식, 스마트 잠금장치, 경보시스템, 영상감시 등 분야를 아우르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전문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우리가 누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 거절을 해야 한다면 흔히 이렇게 말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 같아요. 하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감사로 시작했어도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네, 사랑해 하지만 너무 멋있네요. 하지만 어떤 말이든 하지만이 붙는 순간 앞선 말들이 모두 무시됩니다. 네, 사람은 뒷말을 더 기억하기 때문이죠. 네, 거절을 할 때는 먼저 거절부터 하고 그 뒤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네,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좋은 자리 같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 뒤에 감사만 붙여도 대화가 달라집니다. 네, 단호하게 거절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따뜻한 말을 붙이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한 거절 방법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두 문자를 담은 서예 작품으로 병경 문화를 알리는 청년 서예가 최가문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전무고인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

0: 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임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동거한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화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전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총서기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성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의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상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지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중임을 또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우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거센 파도를 해가려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 높고 조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미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정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쇼에 봉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치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웅장한 장백산의 설봉은 끝없이 이어지고 헤란 강반에는 벚꽃 향기가 감돕니다.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 저순적 자치소에는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정풍이 숲을 스쳐지라는 변경선이 있는가 하면 그네가 높디고 장구가 울려 퍼지는 민족적 정취도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은 열정으로 토전을 일구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산업으로 변강 발전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접한 삼봉우리 사이로 활용 양수발전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의 기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총 투자가 116억 원, 시설 용량이 180만 킬로와트인 이 발전소는 활기차게 건설 중이며 2032년에 완공 가동될 예정입니다. 남수북인 활용에너지한 회사 총경리 소개에 따르면 이는 국가 14차 5개년 계획의 중점 프로젝트이며 동부지역의 첫 주간 단위의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발전소로서 전력 부하 변화에 따라 수량을 영활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발전소는 거대한 친환경 보조 배터리가 되어 동북 전력망에 깊이 관련됩니다. 연변이 프로젝트 건설, 특히 산업 프로젝트 건설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것은 자체 성장통을 깊이 판단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비록 길림성의 천억 원대 GDP 지역으로 올라섰지만 도시기능의 미비함, 현역경제의 약세, 기반시설과 공공봉사, 수준 미흡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강력한 요소 집중력과 산업 수용력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연변은 사슬을 연장하고 강화하여 자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배, 광산, 방직공장, 장비 제조 등 전통산업은 최적화하고 승격시키며 종이약, 유기농식품, 문화관광 등 5세 산업은 확대하고 강화했습니다. 신에너지, 신소재, 신약, 신장비 등 전략적 신흥산업은 선제적으로 배치해 나갔습니다. 중대 프로젝트라는 엔진이 강력한 동력을 내뿜었습니다. 2025년 연변의 에너지 교통 분야에 100억 원 규모의 중대 프로젝트 4개가 연속 착공되었고 2026년에는 호림, 장춘, 천연가스도관, 영길, 혼춘, 지성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는 남수복인그룹, 국가전력망, 전국전력건설 등 중앙기업의 모습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중앙기업들이 다투어 연변에 진출한 데 대해 상해복단대학 중국연구원 부연구원 류자는 이는 국가의 다중전략 중첩, 연변의 자원 우세, 중앙과 지방협력의 정책적 혜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업적 수익 등 요소들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연변 자치소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길림성 2위를 기록했고 2026년 상반기에도 이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치소에서 현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프로젝트 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정책을 깊이 파악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정밀한 시책으로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효율을 올려 건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 지원 봉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이 부합되고 국가 투자 방향과 맞물리며 견인 효과가 뛰어난 기반시설과 중대 산업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정책을 잘 활용하고 민생의 수요에 주파수를 맞춰 자원 전환 통로를 소통하여 일련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건설 속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장백산 깊은 곳에 위치한 활용 명암 수리중추 공사 현장에는 60m 높이의 제방기초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이는 연변의 최근 연간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민생수리 프로젝트 사용에 투입되면 9,806만 립방미터의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90만 명에 가까운 인구의 물 사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하루 9만여 무의 노래 추가 관계가 가능하며 2028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한 투자 유치로 대기업 하나를 끌어들여 전체 산업사슬을 견인함으로써 일련의 종점 산업 프로젝트가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네, 도나시는 고단백 량질 대두의 주요 생산지이지만 그동안 본토 대두 가공 선도 기업이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6월 총 7.2억 원이 투입된 민덕생물 비유전자 변형 대두 전 산업사슬 가공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루게로 10만 톤 이상의 대두를 가공했으며 연간 생산액만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들은 농가 플러스 기지 플러스 가공 모식으로 100만 모 규모의 대두 재배 기지를 구축했고 농가당 평균 3천 원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며 산업사슬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네, 사슬을 연장하고 강화하여 지역 특산물 활용에 공을 들였습니다. 동북의 좋은 검정기 버섯은 대반이 왕청에서 난다는 지역 속담이 있습니다. 푸른 산기슭 푸른 불판에서 왕청견, 개관향, 개관천의 몇몇 농민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64개 동네 검정기 버섯 비닐하우스가 정렬해 있고 또 수만 개 균 배지가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기지는 길림성 길관식용균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가 투자해 건설했습니다. 회사 책임자 리맘은 이 매달기식 하우스는 공간을 절약하고 빛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기지에서는 매년 30여만 근의 검정기 버섯을 생산하며 주변 농가의 노력을 대거 고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가 라이브 방송에도 능숙합니다. 현장을 잘 알고 열정이 있어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발로가 좋으려면 가공 절차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왕청 흠의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는 주로 검정기 버섯 효소를 생산합니다.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면 발효 탱크 100대를 지나면 효소 면식 생산 라인 4개가 나타납니다. 올 4월에 투입된 일에 하루 1만 근의 효소 면식을 생산하며 연간 검정기 버섯 소비량이 100톤에 달합니다. 네, 이 기업의 책임자는 검정기 버섯 산지의 우수성과 량원 경영 환경을 보고 왕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검정기 버섯 발효 원액을 넣어 만든 효소 국수, 찐빵, 빵은 영양소가 더 쉽게 흡수됩니다. 검정기 버섯 효소를 남김없이 활용하기 위해 연구진은 효소 찌꺼기와 다진 고기를 섞어 반려동물 사료도 개발해냈습니다. 고품질의 토종충약제 자원과 풍부한 광산 자원은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우세이자 잠재력입니다. 모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에서 특색을 창조한다는 구상 아래 현재에서는 자원의 정밀 가공과 통합 이용 산업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변 농림목 어업 총 생산액 증가 속도는 길림성에서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원장 려혜화는 과거 한동안 연변은 농특산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적 우세로 전환되는 것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연변은 새로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슬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힘을 쏟으며 기존 우세를 버팀목으로 삼아 생산 능력 확대와 품질을 제고 사슬 연장에 충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혁신으로 병강을 흥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 연변은 산업 기반이 든든하지 않지만 최근엔간 전력으로 도약 초월하며 과학기술로 산업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로는 고유의 미천을 새롭게 하고 전통 산업을 전환 승격시키며 지탱점을 구축하고 신흥 산업 경로를 배치하는 겁니다. 혁신은 발전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새로운 발전 공간과 왕성한 활력을 창출합니다. 목표 지향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심층 용납을 강화하며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또 과학기술형 골간 기업의 인도와 지지 역할을 발휘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경주로에서 연변은 반드시 따라잡고 분발하여 추격하며 앞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위원회사 전시홀에서 한 장 한 장의 포스터가 재생의학의 오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 책임자 박성은 집단 본사가 산동에 있으며 주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화장품 생산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변에는 세포 산업이 전무했지만 지금은 4만여 평방미터의 세포 산업 단지에 9개 기업이 입주하여 세포 경본 저장과 생물 원료 개발, 미용, 스킨케어 연구 개발 생산에 전반 산업 사슬 생태를 형성했습니다. 네, 세포가 생명과학의 전연이라면 집은 전자산업의 관건입니다.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한회사의 모진 작업장에서 100여 대 설비가 끊임없이 운행되고 정전기 차단 복장을 입은 인원들이 분주히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생산에 들어간 이래 이 기업은 전력으로 칩 봉폐 검측 업무에 몰두하여 연말까지 6억 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장 장근은 칩은 상류 기업에 발송되어 휴대폰과 컴퓨터, 가전제품과 무인기에 사용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의 칩 봉폐 검측은 설계와 제조의 후단 부속 절차로 간주됐습니다. 지금 AI 연산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배경에서 봉폐 검측은 이미 같이 도약을 실현하여 칩 성능 승격의 결승점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이 봉폐 검측 분야의 전심의 회사를 유치한 것은 전국 칩 산업 사슬에 참여하는 첫걸음으로 산업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기술계에서 도문강 기술계 이르기까지 변경은 결코 편벽하지 않다는 산업 사유와 누에가 코치를 벗고 나오는 혁신 요산자 과감히 책임을 또 맡는 담당 정신이 교차 충돌하며 새 시대 동북 전면 진흥의 생생한 주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문자를 담은 서예 작품으로 변경 문화를 알리는 정년 서예가 최가문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연결 길거리에서 한자와 조선문 두 문자로 복글씨를 쓰는 청년 서예가가 있습니다. 그는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좌판을 펼쳐 복글씨를 써주고 틈틈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 지역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의 온라인 계정 최부제에는 중국 조선족의 이민 역사, 90년대생 중국 조선족이 두 언어를 쓰며 보낸 어린 시절의 재미난 에피소드, 언어가 살아있다는 것 등 변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문자와 언어에 대한 생각을 담은 영상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붓으로 변경 지역 문화를 담아내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전파하는 청년 서예가 최가문 씨입니다. 연서교 보도에 위치한 작은 가게, 투명한 유리 벽체를 넘어 한자와 조선문 두 문자의 고풍스러운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0일 오후 최가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속 개량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서예 작품을 소개하면서 연변 관광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문이 길거리에서 붓글씨를 쓴 지는 올해로 온 4년째입니다. 연변대학 왕홍벽 근처에서도 활동했고 명절 연휴 기간에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좌판을 펼쳐 부채 등에 글씨를 써 관광 기념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지난 9월 이곳으로 옮긴 그는 오후 4시쯤이면 나와 손님을 맞이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서예와 연변의 문화를 전합니다. 최부제라는 닉네임은 관광기념품인 부채에 붓글씨를 쓰다가 그 부채와 발음이 비슷한 한자 부제와 소녀는 재주가 없다는 뜻의 고풍스러운 표현 소녀자부제에서 자간에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변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차츰 전통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붓글씨를 취미로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좌판을 벌리게 된 것도 우연한 일입니다. 네, 아는 분의 가게 장식에 족자 형태의 붓글씨가 필요해서 맡아서 써주게 되었는데 네, 그걸 본 친구 한 명이 장난으로 민속 복장을 입고 나가 사람들에게 써주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겠다 싶어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네 작품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두 가지 문자로 쓴 붓글씨입니다. 한자로는 큰 뜻을 보여주고 조선문으로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글을 씁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이 독학하다 보니 그다지 반듯하고 교과서적이지는 못합니다. 대신 미흡하지만 생동감 있는 자유분방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년째 글씨와 씨름하다 보니 깨달음도 많습니다. 네, 모든 붓글씨체마다 특징과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만 잘 찾아내도 아주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죠. 사람 사는 도리도 깨우치면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듯이 세상에 많은 도리가 붓글씨 사이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붓글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문자의 붓글씨가 지닌 차이점에 대해 그는 한자는 무게감이 있고 힘이 느껴집니다. 조선문 서예는 주로 서신에 쓰이면서 가족 간 안부나 정을 전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아주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는 한자 서법을 남자의 조선문 서예를 여자에 비유하면서 같이 쓰면 음양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이 된 좋아하는 문구든 조선문으로 된 서예를 처음 본 손님들은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면 추가문은 인내심 있게 따라 읽을 때까지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문자와 발음 그리고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은 관광객을 따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전승이자 전파가 아닐까 싶다고 생각한다는 그네입니다. 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취미와 얄팍한 재주로 돈 버는 장사꾼이었죠. 네, 그네는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쓰다 보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연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물어보는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정확히 답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네, 한글이냐 조선글이냐 입고 있는 복장은 한복이냐 조선족 복장이냐고 물어보는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네, 저는 중국 조선족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중국 조선족이고 한어와 조선어를 함께 배운 세대예요. 문자 자체가 문화유산이고 역사의 증거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면서 유리방 앞을 지나는 팔걸음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는 붓을 다시 적십니다. 손님이 말한 단어 하나, 말 한마디가 한자로 다시 조선문으로 옮겨집니다. 네, 제가 쓴 글자 하나하나가 축복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길의 저녁이 부르하통아의 야경이 유리방 안으로 비춰 들어옵니다. 두 문자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조화되면서 춤사위를 펼칩니다. 서로 다른 두 문자가 한 사람의 붓끝에서 만나듯이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도 이곳에서 나란히 빛납니다. 두 문자가 어우러진 붓글씨로 사람과 사람을 이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최가문 씨의 붓글씨 퍼포먼스는 오늘도 내일도 진행형입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앞천, 없을 무, 옛 고, 사람 인, 전무 고인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다. 공전에 라는 뜻입니다. 네, 진장은 당나라 때 문학가이며 초당 지문학 혁신파의 대표 인물입니다. 무측전에 신임을 얻어 린대 정자로 임명되었고 후에는 오승유로 승진했습니다. 진장은 정치적으로 무측전을 지지했지만 애척이 권력을 차지하고 날뛰는 현실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었는데 이는 무씨 형제의 원한을 사게 됐습니다. 기원 696년 무측천이 군사를 내어 고란을 정벌하니 고낭왕 무요이가 군사를 통솔하게 되었고 진장은 참모격으로 함께 출정했습니다. 무요이는 군사에 대해 잘 모르는지라 전장에 당나라군은 열세에 처했고 이를 본 진장이 여러 번 방책을 대주었으나 무요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진장이 군심을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군조로 강등시켰습니다. 역경에 찬 진장은 나라에 대한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슬프고 통분한 심정으로 유수대에 올라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불현듯 전국시대 때 연소왕이 현자를 등용해 적을 물리친 고사를 떠올렸습니다. 전국시대 연소왕이 국군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또 얼마 후에는 연나라의 도움마저 함락됐습니다. 그러나 연소왕은 낙심하지 않고 군사를 재정비하면서 나라를 다시 찾을 방도를 연구했습니다. 연소왕은 당시의 명리는 과괴를 청해오기 위해 황금대를 만들고 국사로 임명했습니다. 과괴가 국사를 맡으니 사면팔방에서 인재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위나라에 군사 재능이 뛰어난 악이라는 사람도 이때 연소왕을 찾아왔습니다. 연소왕은 즉시 악에게 악영직을 제수하고 이어 상장군으로 봉했습니다. 후에 악이는 조, 조, 한, 위 네 나라를 연합한 후 총 5개국의 군사를 통솔해 제 나라를 정벌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가 이끈 군사는 밭죽 지세로 진격해 제 나라의 70여 개 성을 공략함으로써 연소왕을 위해 나라의 지역을 씻었습니다. 이전에 아기가 현명한 군주를 만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큰 일을 해냈으나 현재 자신은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펼 곳이 없으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과거를 돌이켜보니 옛사람들은 이미 보이지 않고 이후를 생각해보니 그 전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앞의 경물이 넓고 아름다우나 자신은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 진장은 하늘을 향해 이런 단식을 내뱉었습니다. 뒤돌아봐도 옛사람 볼 수 없고 앞으로 보아도 올 사람 볼 수 없네. 우주의 요구함을 생각하노라니 홀로 참담해져 눈물이 흐르는구나. 네, 폐부에서 우러난 이 말은 봉건 사회에서 재능과 학문을 펼칠 기회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네, 고사성어 전무고인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최후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의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0: 습근병 정서기가 전국보건건강대회사한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세계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월 14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광주 교역회에 축하사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창설 70년 내 광주 교역회는 중외무역 교류 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손잡고 다자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며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경제무역 호혜 상생에 협력 공간을 확대하며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세계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상무부와 광동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한 제140회 광주 교육회는 이날 광동성 광주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CCTV 속평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새 동력을 주입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보건건강대회 중요한 연설을 통해 15초기는 계획 시기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로서 중국 특색의 보건건강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새로성의 보건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한시의 오김도 없이 실천에 옮기고 중국 특색의 보건건강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으며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 인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 복지를 가져다 주고 민족 부흥이라는 영광스러운 꿈을 실현하는 데 건강의 기반을 잘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건강 중국은 균형 있고 보편적이며 질 높고 효율적인 건강 중국이어야 하고 강력한 건강관리 역량, 질병예방 통제 역량, 의료봉사 역량, 의료보험 지원 역량, 의학혁신 역량, 인재 양성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과학교육사의 감찰조원인 정충희는 신시대의 우리나라 보건건강 분야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방위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키를 잡고 인설할 때서 비롯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지침을 제시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 두 가지 수호를 확실히 실천하며 전방위적이고 주기적으로 인민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들은 서안교통대학 제1부속병원 당연의 석인 마신격은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마신격 석인은 우리는 연설의 정신을 병원 내부 개혁과 관리의 모든 측면에 관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전환하고 봉사체계 모델의 혁신, 봉사 역량의 향상, 학과 구축, 인력 양성, 혁신 발전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의료기관의 힘을 보태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예방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면서 보건 건강의 각종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업무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전민 건강의 기반을 잘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명 의료개혁의 현장 실천자로서 복권성 3명시 사현구 보건건강국 류건명 부국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류건명 부국장은 의료와 예방의 융합을 더욱 심화하고 사현구 종합병원과 기초보건의료기관, 가정의사를 연결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공동관리를 실질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중점 대상이 조기 선별 검사와 조기 예방을 추진하여 건강봉사를 지역사회와 농촌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근원적 예방과 통제를 통해 중증질환 발생을 줄이고 삼명의료개혁의 인민우선, 선도적 개혁 요구를 기층 일선에서 진정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련용성 부신시 장무현 아르향진 아르향촌 보건실의 농촌의사 량순영은 아르향촌에서 나는 고향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진료와 치료를 하는 일반 의사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지도자 역할도 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과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주민 여러분이 올바른 건강관을 세우도록 이끌고 만성질환 종합예방과 관리 그리고 질병예방과 관리 체계의 기반망 구축을 잘할 것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의료보건 기반 강화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보건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분급 진료를 촉진해 인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찾고 질병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웅안소모병원은 웅안신구의 첫 번째 3급 종합병원으로 신구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웅안소모병원 당연의 조배봉석이는 총속이 부탁을 명계하고 수도의과대학 소모병원의 학과와 전문분야의 우세를 진정 웅안신구에 잘 배치하고 6가지 능력을 힘써 제거하는 동시에 공익성을 방향으로 공립병원 계약을 심화하여 인민들이 집 앞에서 유명 의사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량질 의료사원을 민중 곁으로 끌어오겠다고 표했습니다. 해남성 제5인민병원 형손 간호장은 습금형 종소기가 예방퇴치와 건강관리에 전사슬 봉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면서 해남라병 예방퇴치 최전선에서 31년간 뿌리내린 기층 간호사로서 전사슬 봉사가 바로 환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강 수호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형손은 라병 예방퇴치는 전염병을 예방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형 장애 재활, 장시간 간호, 심리 소통도 더 잘하여 환자들의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협화병원 제12진 제1기 신강지원 의료대 대원인 조용명은 신강지원 의료대의 일원으로서 편리한 근거리 치료에 대한 민중들의 수요가 얼마나 절박한지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하다시피 규모가 충족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우수한 의무대원 대우를 구성하는 것은 변강기층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조영영은 이민지상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전문 분야를 발휘하며 교류와 지도 교육, 대우 건설 등 업무를 잘하여 변경에 뿌리 내리는 의료대를 남겨 여러 민족 민중들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4일 광주에서 열린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광주 교역회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특별히 축하 서한을 보내 광주 교역회가 거둔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중국의 고수준 개방 확대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재확인했습니다. 날로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는 중국은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확실성을 주입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광주 교역회는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시련을 거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 왔다면서 그 안에는 소박하고도 깊이 있는 시사점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시장 연통은 게임의 도구가 아니라 증량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융합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무역은 장부 속의 숫자가 아니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중국이 슈퍼셀러이자 슈퍼바이어로서 각 측에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웃에 혜택을 주는 효과와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셋째, 호혜 상생은 일방적인 타협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발전 도상국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벗으로서 현대화의 길에서 많은 발전 도상국과 손잡고 확고히 동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준 개방을 확대하며 더 많은 시장 기회를 공유하고 더 많은 호혜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여 세계 경제를 위해 더 큰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브라 사무총장은 영상축사에서 중국의 발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역회는 중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각국이 함께 개방적이고 규칙을 기반한 글로벌 무역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근 90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70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후 리강 총리는 광주교역회 기업관을 시찰했습니다. 황권명, 오정룡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공무리강 총리가 14일 광주에서 전국수출입상품교역회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경례 구매상과 전시 참가업체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 개최 70년 내 중국의 개방과 발전이 부단히 성장하고 장대됨에 따라 교육회는 중국 대외 개방의 화려한 명암장이자

0: 세계 가축목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회는 전통 화물 무역이 큰 무대이자 신용 무역 발전의 풍향계로 되었으며 중의 경제 무역 협력이 뉴데이자 리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다리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년 내 교육회 참관 각국 기업 간의 업무 관계는 더 다원화되어 무역 동반자에서 혁신 동반자, 투자 동반자,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동반자 등 전방위적인 협력 동반자로 점차 승격해 기업들을 도와 교육회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잘 틀어줄 수 있게 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하여 개방혁신의 생태를 잘 키우고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중국 시장을 깊이 개발하길 바랍니다. 중의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접목을 적극 촉진하고 국제혁신 협력을 인솔하며 호혜 상생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의 새 출발점에서 교육회라는 황금 간판을 더 밝게 닫고 지능교육회, 친환경교육회, 이문교육회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경제무역 협력에 더 큰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근 30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약 7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에 참가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발언에서 70년 내 각국 기업은 교육회와 함께 성장해왔고 당면 중국 제조의 경쟁력은 날로 증강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대표들은 중국 발전 전망에 대해 신심이 가득하다며 중국과 국권이 동행하고 혁신을 공유하며 성장을 함께 촉진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좌담에 앞서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70년 주재전에 참가한 후 교육회의 오랜 대표들에게 기념 배지와 증서를 발급하고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황건묘,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4일 북경에서 2026년 국제의원 친선 교류론단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집단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시한 것은 더 아름다운 세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각국 의회와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리행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각급 및 다분야의 교류와 외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실무적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 간의 상호 리해와 친선을 증진하길 희망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중국은 앞으로도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해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각국 립법기관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국의 경제 사회적 지속 가능 발전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13일 북경에서 청와대학 경제관리학원 고문위원회 위원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리에 관해 각 위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을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며 미래를 만들어갈 이 기술을 잘 발전시키고 잘 활용하며 잘 관리해 인류 전체에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건설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환영하며 공동번영을 촉진하고 공동안보를 소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고문위원회는 설립 20년 동안 중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어왔습니다. 위원들이 중국의 교육사업과 경제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문위원회 의장 팀 쿡 등은 중국의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중국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협력을 확대해 교량 뉴대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까지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했고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9%

0: 상승했고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시장 경쟁 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전기기계, 컴퓨터 등 하류 제조업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1: 2026년 제13라운드 세계관계공동유산 목록이 복경 시간으로 10월 14일 저녁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청한 하남송 치마광리거, 감숙성 도르하 오아시스 관계 시스템, 강서송 상묘시 광신 황사고, 복권송 창태 룡진 곡파 관계 공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 관계 공정 요산 종수는 46개 이르렀습니다.
0: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리강 총리가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세계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 동맹은 어떤 동반자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8회 지베르니 세계론단이 프랑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과 친환경 협력을 둘러싼 고위급 대화가 전체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9년에 창립된 지베르니 세계론단은 오랫동안 유럽의 경제 발전과 개혁에 주목해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 주권과 안보로서 친환경 전환을 산업 경쟁과 지정학적 관점의 좌표계 속에 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현재 유럽의 보편적 관심사인 난국에 빠진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대중국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현재 일부 유럽인들의 모순된 심리를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기술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 심리는 프랑스의 일부 여론 분화에서도 구현됩니다. 프랑스 르 관점 주간지는 최근 중국에 대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특집을 내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것은 경각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장존 시망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혁신 역량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으며 프랑스의 관련 위험부담 인식도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어 주권과 경쟁력이 대중과학기술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상공계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단에서 많은 업계 인사들은 중국의 혁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 레비는 미래 교통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중국 저고도 물류의 대규모 적용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토탈 에너지 고위 임원은 앞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혁신 속도와 산업 효율성에 매우 감탄했다며 유럽이 진정한 동반자 의식의 협력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상대를 내려다보는 태도에 익숙해지면 상대의 발전을 곧 자신의 손실로 여기기 쉽습니다.

0: 혁신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상호 보완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은 론단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명은 이미 세계를 되돌릴 수 없는 초연결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한 귀빈은 충분히 다원적인 의존만으로도 독립성을 이룰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경제적 자주성은 고립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으며 또 단일 공급원에게 종속되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원화는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대응 여지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 제거를 격리와 차단으로 단순화한다면 시장뿐만 아니라 혁신과 함께 도전에 대응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유럽에 있어 보호 조치와 규제 강화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26년 전력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유럽 동맹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 가격은 여전히 미국의 두 배를 넘었고 중국보다도 약 50% 높습니다. 외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전력망 승격의 지연, 탄소 가격 책정 비용 전가의 부진 등 유럽 에너지 전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유럽의 친환경 야망과 실제 경쟁력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이 혁신 전환율, 단일 시장 통합, 에너지 비용, 규제 부담 등에서의 약점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경쟁자에게만 시선을 돌린다면 자기 혁신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직면에 유럽은 위험과 기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한 정적인 계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부담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자체 개혁의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협력 동반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의식의 논리는 서로의 발전이 공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안정적이고 호혜 상생이 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협력에 대한 요구가 진정한 공동 발전의 현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 동맹은 마땅히 어떤 동반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러남 제사건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범대서양균열을 부각시키는 북극문제 3대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당의 정치 건설로 당의 단합과 통일을 지켜나가자. 2021년 11월 11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의 생명이며 이는 또한 우리 당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거룩한 당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위협을 창조할 수 있었던 관건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시종 당의 정치 건설을 중시해 왔는 바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정치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정치 입장을 확고히 지키도록 교육 인도하고 당의 정치 로선을 결연히 관철 집행해 전 당이 통일된 사상, 굳건한 의지, 협조적인 행동, 강한 전투력을 시종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역사를 보면 우리 당은 성숙되지 못한 당에서 굳세고 성숙된 당으로, 유력하지 못한 당에서 강인하고 유력한 당으로 탈바꿈하는 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준의회의 전까지 우리 당은 성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숙된 당조항을 형성하지 못하고 전 당의 단합과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사업이 혁명 초기에 좌절을 거듭하고 지어는 실패의 위험까지 겪었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준의회의에서 모택동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정확한 막수수의 로선에 당중앙에서의 영도적 지위가 확립되고 모택동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제1세대 중앙 지도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당은 비로소 승리를 거듭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와 현실이 모두 증명하다시피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과 인민의 전도와 운명에 직결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 리익에 관계되기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당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며 시종 당이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한동안 당의 영도가 무력화되거나 무실화되거나 무색화되거나 주변화되는 문제에 비추어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는 것은 전당 공동의 정치적 책임으로 삼고 당의 영도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 전당이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정치적으로 더욱 단결되며 행동적으로 더욱 일치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는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전당이 확고부동하게 당조항과 일치를 유지하고 당의 기치 아래 단단한 무쇠 덩어리처럼 굳게 단합하며 보조를 맞추어 전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동의를 유지하려면 전 당은 반드시 당에 충성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공산주의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정치적 품격으로서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애누리하거나 잔꾀를 피우거나 작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전당 동지들, 특히 지도 간부들은 시종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정치적 도로에서 당 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면서 진정으로 당과 인민에 충성하고 당의 리상과 신념에 충성하고 당의 초심과 사명에 충성하고 당의 조직에 충성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에 충성하여야 하며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하여야 하며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하는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 자각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텅 빈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하기에 헛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행동에서 구현하여야 하며 직책을 이행하고 소임을 다하고 본직에 충성하는 실효성에서 구현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언행에서 구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각적으로 당조항의 제창에 견결이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에 견결이 따르며 당조항의 금령을 견결이 집행하는 한편 조건을 따지거나 변통을 꾀하거나 뒤떨어지거나 빗나가지 않음으로써 전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범대서양 분류를 부각시키는 북극 문제 3대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일간 열린 2026년 북극골 논단대회가 10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에는 북극 지역의 방위사무, 자원개발, 기후관리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제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북극 전략 배치, 정책 재정과 발전 전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범대서양 동반자관계에 갈수록 깊어지는 균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아이슬란드 그림손 대통령이 발족한 북극 권논단은 매년 10월 해당 국가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북극 사무 국제 대화 플랫폼입니다. 지역 방위 사무는 이번 대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각국의 입장 표명을 보면 북극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견해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극에서의 군사적 존재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참석한 미국 측 관계자들은 군사 접근을 확대해야만 북극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의 대회 개막식에서 미국 알래스카주 마이크 덜리 비주지사는 미국이 해당 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군사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북극 항구, 공항, 해운 체계를 구상하여 관련 시설이 상업 운송과 군사 보장을 동시에 봉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자주권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백악관 복귀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올해 9월 단마르크와 새로운 안보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머트 에그드 외무장관은 대회 개막식에서 그린란드인들이 지난 한동안 막대한 압박과 불확실성에 시달려왔기에 앞으로는 자주권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그저 지켜보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제53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캐나다 아니타 아난드 외무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북극은 단순 전략적 최전선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 가는 고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동반자들과 함께 중등 강국 외교를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주권이 존중받는 북극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해양극지연구센터의 조륭주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극 현안이 강대국들의 정치적 추진에 의해 범 안보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외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면에서 동맹국들과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면서 워싱턴은 북극 안보 의제에서 동맹국들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극 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역시 이번 대회의 주요 론의 의제였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온 에너지, 핵심 광물 개발이 각계의 주목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토론에서 미국은 북극 개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동맹국들은 현지인들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 측 대표는 북극 에너지 개발 확대와 기반시설 건설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알래스카주 덜리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해당 주의 발전 모델 전환을 추진하여 국방 건설과 자원 개발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극연구위원회 토머스 댄스 주석도 미국의 북극 투자가 전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극 지역의 대외 경제 협력에 대한 자주권과 수익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에그드 외무장관은 북극의 미래는 세계가 북극에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면서 북극 주민들이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극의 발전이 반드시 현지 주민들에게 발전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외부 자금과 안보 시설의 유입이 현지의 자주적인 발전 선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동맹 집행위원회의 국제동반자관계사무 담당인 요제프 시크라 위원은 유럽동맹이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을 통해 교통운송, 디지털 기술, 핵심 원자재, 과학연구 등 분야에서 각국의 북극 투자를 확대하도록 촉진하여 모든 조치가 북극 공동체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다 아난드 외무장관도 북극이 핵심 광산, 에너지, 교통 등 분야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현지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글로벌 기후 온난화를 하나의 사기로 여겼고 두 차례의 대통령 임기 동안 모두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가장 뚜렷한 이견 사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관리를 북극 사안의 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온난화, 영구동토융해, 해양보호 등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이그드 외무장관은 기후변화와 군사적 위협 중 어느 것이 더 우려되는지 묻는 질문의 전자를 선택한다면서 기후변화가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다 아난드 외무장관은 해빙 감소와 영구동토의 융해가 북극의 생태계에 식량 안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후 관리는 군사 안보, 경제 발전과 함께 북극 3대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동맹 집행위원회 시크라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이 여전히 유럽동맹 북극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동맹이 추진하는 모든 북극 관련 활동은 반드시 환경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자원 개발과 상업 항행 리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관심은 뚜렷하게 부족합니다. 알래스카주 덜리비 주장은 회의기관 백악관과의 소통이 에너지, 국방, 기반시설과 더 관련이 있으며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조룡 주임은 트럼프가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뒤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기후 정책을 둘러싼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기후 협력의 우선순위를 낮추면서 기후 의제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북극 다자 관리와 과학 연구 협력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터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국제 반려동물 제품 소재 부품 공급업체 전시회와 제30회 터키 국제안전예방소방 전시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이스탄불 회의전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서 혁신 제품과 해결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 웨어러블, 영상 감시, 스마트 반려동물 용품 등 분야에서 많은 중국 브랜드가 맞춤형 연구 개발을 통해 터키 소비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켜 현지 소비자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시장의 추가 확대를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터키 시장에 진출한 지 근 5년이 되는 중국 스마트 반려동물 브랜드 소페는 이번 국제 반려동물 제품 전시회에서 반려동물 화장실 스마트 정수기, 이중 칸 급식기 등 최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서로 다른 반려동물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수와 배변 데이터까지 기록하여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페 네트워크 과학기술위원회사 해외 업무 경리인 고소구는 터키 협력 동반자가 소페가 만덕성 전기회사 등 소매 채널에 진출하도록 도와 유럽 대형 3C체인 채널 진출의 모범 사례가 되면서 기업이 유럽 시장을 더욱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기술 혁신과 제품 경쟁력은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화위 터키 소비자 전자그룹의 브랜드 마케팅 총괄인 무스타파 잔 악바 씨는 기술 제품에 대한 터키 소비자들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전통적인 기술 규격을 중시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미적 가치와 신뢰성을 함께 갖춘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 계산기 회사 보고에 따르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와 쇼미 등 중국 브랜드가 지난해 터키 이동통신 공급업체 시장 점유율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터키 첨단 태블릿 시장에서 화웨이는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11%로 3위를 차지했고 스마트 웨어러블과 무선 이어폰 등 제품의 판매량은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이크 비전도 다수의 주력 제품을 들고 국제안전예방소비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하이크 비전 터키 지사의 로연 총경리는 해당 기업이 항상 현지화 봉사를 시장 개척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전후로 터키 고객 봉사를 시작한 하이크 비전은 현재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여러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협력사들과 함께 완비된 현지화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엔 총경리는 터키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지로 이어지는 지리적 리점도 갖추고 있다면서 터키 기업이 수주한 해외 공정 프로젝트 역시 자사 제품이 관련 국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마라 전시회 조직회사 영업총괄인 예힘 아크킨 사와 씨는 이번 국제안전예방소방전시회에 참가한 126개 업체 가운데 50여 개가 중국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물인식, 스마트 잠금장치, 경보시스템, 영상감시 등 분야를 아우르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전문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Hello. 만약 우리가 누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 거절을 해야 한다면 흔히 이렇게 말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 같아요. 하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감사로 시작했어도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네, 사랑해 하지만 너무 멋있네요. 하지만 어떤 말이든 하지만이 붙는 순간 앞선 말들이 모두 무시됩니다. 네, 사람은 뒷말을 더 기억하기 때문이죠. 네, 거절을 할 때는 먼저 거절부터 하고 그 뒤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네,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좋은 자리 같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 뒤에 감사만 붙여도 대화가 달라집니다. 네, 단호하게 거절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따뜻한 말을 붙이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한 거절 방법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두 문자를 담은 서예 작품으로 변경 문화를 알리는 청년 서예가 최가문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전무고인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화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청소기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문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성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의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상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지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중임을 또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우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든든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종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거센 파도를 해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모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 높고 조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미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장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락 실세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웅장한 장백산의 설봉은 끝없이 이어지고 헤란 강반에는 벚꽃 향기가 감돕니다.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 저순적 자치소에는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청풍이 숲을 스쳐 지라는 변경선이 있는가 하면 근해가 높디고 장구가 울려 퍼지는 민족적 정취도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은 열정으로 토전을 일구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산업으로 변강 발전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첩첩한 삼봉우리 사이로 활용 양수발전소 프로젝트

연변이 프로젝트 건설, 특히 산업 프로젝트 건설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것은 자체 성장통을 깊이 판단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비록 길림성에 천억 원대 GDP 지역으로 올라섰지만 도시기능의 미비함, 효력경제의 약세, 기반시설과 공공봉사 수준 미흡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강력한 요소 집적력과 산업 수용력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연변은 사슬을 연장하고 강화하여 자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배, 광산, 방직공장, 장비 제조 등 전통 산업은 최적화하고 승격시키며 종이약, 유기농식품, 문화관광 등 5세 산업은 확대하고 강화했습니다. 신에너지, 신소재, 신형, 신장비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은 선제적으로 대체 나갔습니다. 중대 프로젝트라는 엔진이 강력한 동력을 내뿜었습니다. 2025년 연변의 에너지 교통 분야에 100억 원 규모의 중대 프로젝트 4개가 연속 착공되었고 2026년에는 호림, 장춘, 천연가스도관, 영길, 훈춘, 지성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는 남수복인그룹, 국가전력망, 전국전력건설 등 중간기업의 모습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중앙기업들이 다투어 연변에 진출한 데 대해 상해복단대학 중국연구원 부연구원 료자는 이는 국가의 다중전략 중첩, 연변의 자원 우세, 중앙과 지방협력의 정책적 혜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업적 수익 등 요소들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연변 자치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길림성 2위를 기록했고 2026년 상반기에도 이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치주에서 현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프로젝트 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정책을 깊이 파악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정밀한 시책으로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효율을 올려 건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 지원 봉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이 부합되고 국가 투자 방향과 맞물리며 견인 효과가 뛰어난 기반 시설과 중대 산업 프로젝트들이 우후 죽순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정책을 잘 활용하고 민생의 수요에 주파수를 맞춰 자원 전환 통로를 소통하여 연례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건설 속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장맥산 깊은 곳에 위치한 화룡 명암 수리중추 공사 현장에는 60m 높이의 제방 기초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이는 연변의 최근 연간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민생수리 프로젝트 사용에 투입되면 9,806만 립방미터의 새로운 수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90만 명에 가까운 인구의 물 사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하루 9만여 무의 논에 추가 관계가 가능하며 2028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한 투자 유치로 대기업 하나를 끌어들여 전체 산업사슬을 견인함으로써 일련의 중점 산업 프로젝트가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네, 도나시는 고단백 량질 대두의 주요 생산지이지만 그동안 본토 대두 가공 선도 기업이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6월 총 7.2억 원이 투입된 민덕생물 비유전자 변형 대두 전 산업사슬 가공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루게로 10만 톤 이상의 대두를 가공했으며 연간 생산액만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들은 농가 플러스 기지 플러스 가공 모식으로 100만 모 규모의 대두 재배 기지를 구축했고 농가당 평균 3천 원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며 산업사슬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네, 사슬을 연장하고 강화하여 지역 특산물 활용에 공을 들였습니다. 동북의 좋은 검정기 버섯은 대반이 왕

등에서 난다는 지역 속담이 있습니다. 푸른 상기슭 푸른 불판에서 왕청견, 개관향, 개관천의 몇몇 농민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64개 동네 검정기버섯 비닐하우스가 정렬해 있고 또 수만 개 균 배지가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기지는 길림성 길관식용균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가 투자해 건설했습니다. 회사 책임자 리맘은 이 매달기식 하우스는 공간을 절약하고 빛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기지에서는 매년 30여만 근의 검정기 버섯을 생산하며 주변 농가의 노력을 대거 고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가 라이브 방송에도 능숙합니다. 현장을 잘 알고 열정이 있어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발로가 좋으려면 가공 절차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왕청 흠의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는 주로 검정기버섯 효소를 생산합니다.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면 발효 탱크 100대를 지나면 효소 면식 생산 라인 4개가 나타납니다. 올 4월에 투입된 일에 하루 1만 근의 효소 면식을 생산하며 연간 검정기버섯 소비량이 100톤에 달합니다. 네, 이 기업의 책임자는 검정기버섯 산지의 우수성과 량완 경영 환경을 보고 왕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검정기버섯 발효 원액을 넣어 만든 효소국수, 찐빵, 빵은 영양소가 더 쉽게 흡수됩니다. 검정기버섯 효소를 남김없이 활용하기 위해 연구진은 효소 찌꺼기와 다진 고기를 섞어 반려동물 사료도 개발해냈습니다. 고품질의 토종충약제 자원과 풍부한 광산 자원은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우세이자 잠재력입니다. 모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에서 특색을 창조한다는 구상 아래 현재에서는 자원의 정밀 가공과 통합 이용 산업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변 농림목 어업 총 생산액 증가 속도는 길림성에서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원장 려혜화는 과거 한동안 연변은 농특산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적 우세로 전환되는 것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연변은 새로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슬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힘을 쏟으며 기존 우세를 버팀목으로 삼아 생산 능력 확대와 품질을 제고 사슬 연장에 충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혁신으로 병강을 흥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 연변은 산업 기반이 든든하지 않지만 최근간 전력으로 도약 초월하며 과학기술로 산업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로는 고유의 미천을 새롭게 하고 전통 산업을 전환 승격시키며 지탱점을 구축하고 신흥 산업 경로를 배치하는 겁니다. 혁신은 발전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새로운 발전 공간과 왕성한 활력을 창출합니다. 목표 지향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심층 용납을 강화하며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또 과학기술형 골간 기업의 인도와 지지 역할을 발휘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경주로에서 연변은 반드시 따라잡고 분발하여 추격하며 앞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유한회사 전시홀에서 한 장 한 장의 포스터가 재생의학의 오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 책임자 박성은 집단 본사가 산동에 있으며 주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화장품 생산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변에는 세포산업이 전무했지만 지금은 4만여 평방미터의 세포산업단지에 9개 기업이 입주하여 세포경본 저장과 생물원료 개발, 미용, 스킨케어 연구개발 생산에 전반 산업사슬 생태를 형성했습니다.
네, 세포가 생명과학의 전연이라면 집은 전자산업의 관건입니다.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한회사의 모진 작업장에서 백여대 설비가 끊임없이 운행되고 정전기 사단 복장을 입은 인원들이 분주히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생산에 들어간 이래 이 기업은 전력으로 칩 봉폐 검측 업무에 몰두하여 연말까지 6억 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장 장근은 칩은 상류 기업에 발송되어 휴대폰과 컴퓨터, 가전제품과 무인기에 사용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의 칩 봉폐 검측은 설계와 제조의 후단 부속 절차로 간주됐습니다. 지금 AI 연산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배경에서 봉폐 검측은 이미 가치 도약을 실현하여 칩 성능 승격의 결승점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이 봉폐 검측 분야의 전심의 회사를 유치한 것은 전국 칩 산업 사슬에 참여하는 첫걸음으로 산업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기술계에서 도문강 기술계에 이르기까지 변경은 결코 편벽하지 않다는 산업 사유와 누에가 코치를 벗고 나오는 혁신 유전자, 과감히 책임을 또 맡는 담당 정신이 교차 충돌하며 새 시대 동북 전면 지능의 생생한 주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문자를 담은 서예 작품으로 변경 문화를 알리는 정년 서예가 최가문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연길 길거리에서 한자와 조선문 두 문자로 복글씨를 쓰는 청년 서예가가 있습니다. 그는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좌판을 펼쳐 복글씨를 써주고 틈틈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 지역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의 온라인 계정 최부제에는 중국 조선족의 이민 역사, 90년대생 중국 조선족이 두 언어를 쓰며 보낸 어린 시절의 재미난 에피소드, 언어가 살아있다는 것 등 변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문자와 언어에 대한 생각을 담은 영상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붓으로 변경 지역 문화를 담아내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전파하는 청년 서예가 최가문 씨입니다. 연서교 부두에 위치한 작은 가게, 투명한 유리 벽체를 넘어 한자와 조선문 두 문자의 고풍스러운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0일 오후 최가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속 개량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서예 작품을 소개하면서 연변 관광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문이 길거리에서 붓글씨를 쓴 지는 올해로 온 4년째입니다. 연변대학 왕홍벽 근처에서도 활동했고 명절 연휴 기간에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좌판을 펼쳐 부채 등의 글씨를 써 관광 기념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지난 9월 이곳으로 옮긴 그는 오후 4시쯤이면 나와 손님을 맞이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서예와 연변의 문화를 전합니다. 최부제라는 닉네임은 관광기념품인 부채에 붓글씨를 쓰다가 그 부채와 발음이 비슷한 한자 부제와 소녀는 재주가 없다는 뜻의 고풍스러운 표현 소녀자부제에서 자간에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변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차츰 전통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붓글씨를 취미로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좌판을 벌리게 된 것도 우연한 일입니다. 네, 아는 분의 가게 장식에 족자 형태의 붓글씨가 필요해서 맡아서 써주게 되었는데 네, 그걸 본 친구 한 명이 장난으로 민속 복장을 입고 나가 사람들에게 써주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겠다 싶어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의 작품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두 가지 문자로 쓴 붓글씨입니다. 한자로는 큰 뜻을 보여주고 조선문으로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글을 씁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이 독학하다 보니 그다지 반듯하고 교과서적이지는 못합니다. 대신 미흡하지만 생동감 있는 자유분방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년째 글씨와 씨름하다 보니 깨달음도 많습니다. 네, 모든 붓글씨체마다 특징과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만 잘 찾아내도 아주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죠. 사람 사는 도리도 깨우치면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듯이 세상에 많은 도리가 붓글씨 사이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붓글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문자의 붓글씨가 지닌 차이점에 대해 그는 한자는 무게감이 있고 힘이 느껴집니다. 조선문 서예는 주로 서신에 쓰이면서 가족 간 안부나 정을 전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아주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밝혔습니다.
네, 그는 한자 서법을 남자의 조선문 서예를 여자에 비유하면서 같이 쓰면 음양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이든 좋아하는 문구든 조선문으로 된 서예를 처음 본 손님들은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면 추가문은 인내심 있게 따라 읽을 때까지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문자와 발음 그리고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은 관광객을 따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전승이자 전파가 아닐까 싶다고 생각한다는 그네입니다. 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취미와 얄팍한 재주로 돈 버는 장사꾼이었죠. 네, 그네는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쓰다 보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연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물어보는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정확히 답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네, 한글이냐 조선글이냐 입고 있는 복장은 한복이냐 조선족 복장이냐고 물어보는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네, 저는 중국 조선족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중국 조선족이고 한어와 조선어를 함께 배운 세대예요. 문자 자체가 문화유산이고 역사의 증거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면서 유리방 앞을 지나는 팔걸음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는 붓을 다시 적십니다. 손님이 말한 단어 하나, 말 한마디가 한자로 다시 조선문으로 옮겨집니다. 네, 제가 쓴 글자 하나하나가 축복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길의 저녁이 부르하통아의 야경이 유리방 안으로 비춰 들어옵니다. 두 문자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조화되면서 춤사위를 펼칩니다. 서로 다른 두 문자가 한 사람의 북끝에서 만나듯이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도 이곳에서 나란히 빛납니다. 두 문자가 어우러진 북글씨로 사람과 사람을 이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최가문 씨의 북글씨 퍼포먼스는 오늘도 내일도 진행형입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앞천, 없을 무, 옛 고, 사람 인, 전무 고인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다. 공전에 라는 뜻입니다. 네, 진장은 당나라 때 문학가이며 초당 지문학 혁신파의 대표 인물입니다. 무측전에 신임을 얻어 린대 정자로 임명되었고 후에는 오승유로 승진했습니다. 진장은 정치적으로 무측전을 지지했지만 애척이 권력을 차지하고 날뛰는 현실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었는데 이는 무씨 형제의 원한을 사게 됐습니다. 기원 696년 무측천이 군사를 내어 고란을 정벌하니 고낭왕 무유이가 군사를 통솔하게 되었고 진장은 참모격으로 함께 출정했습니다. 무유이는 군사에 대해 잘 모르는지라 전장에 당나라군은 열세 처했고 이를 본 진장이 여러 번 방책을 대주었으나 무효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진장이 군심을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군조로 강등시켰습니다. 역경에 찬 진장은 나라에 대한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슬프고 통분한 심정으로 유수대에 올라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불현듯 전국시대 때 연소왕이 현자를 등용해 적을 물리친 고사를 떠올렸습니다. 전국시대 연소왕이 국군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제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또 얼마 후에는 연나라의 도움마저 함락됐습니다. 그러나 연소왕은 낙심하지 않고 군사를 재정비하면서 나라를 다시 찾을 방도를 연구했습니다. 연소왕은 당시의 명인인 과괴를 청해오기 위해 황금대를 만들고 국사로 임명했습니다. 과괴가 국사를 맡으니 사면팔방에서 인재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위나라에 군사 재능이 뛰어난 악이라는 사람도 이때 연소왕을 찾아왔습니다. 연소왕은 즉시 악에게 악영직을 제수하고 이어 상장군으로 봉했습니다. 후에 악이는 조, 초, 한, 위 네 나라를 연합한 후 총 5개국의 군사를 통솔해 제 나라를 정벌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가 이끈 군사는 밭죽 지세로 진격해 제 나라의 70여 개 성을 공략함으로써 연소왕을 위해 나라의 지옥을 씻었습니다. 이전에 아기가 현명한 군주를 만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큰 일을 해냈으나 현재 자신은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펼 곳이 없으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과거를 돌이켜보니 옛사람들은 이미 보이지 않고 이후를 생각해보니 그 전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앞의 경물이 넓고 아름다우나 자신은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 진장은 하늘을 향해 이런

0: 간식을 내뱉었습니다. 뒤돌아봐도 옛사람 볼 수 없고 앞으로 보아도 올 사람 볼 수 없네. 우주의 요구함을 생각하노라니 홀로 참담해져 눈물이 흐르는구나. 네, 폐부에서 우러난 이 말은 봉건 사회에서 재능과 학문을 펼칠 기회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네, 고사성어 전무고의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강서성 우도는 조왕홍군 장정 집결 출발지입니다. 장정이라는 이름의 소방구조소는 1965년부터 이곳에 뿌리 내려왔으며 소방대원들이 대를 이어 이곳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남들 눈 속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방원 천우주는 이 집체에 동기부여가 있다며 우리는 더 훌륭한 일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바다로 돌진하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61년 동안 2만 7천여 차례 출동하면서 이들은 8천여 명의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는 소방대원들의 새로운 장정입니다. 고국경 소장은 우리 팀은 장정 출발지에서 창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앞장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장정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우도현 장정소방구조소 당지부는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세대마다 각자의 장정이 있습니다. 다음 전투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입니다. 이는 우도현 장정소방구조소 소방원들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오니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이는 우도 시민들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까지 장정의 출발지에서 그 빛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하여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수양버들 휘늘어진 골목의 마을 남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가수 왕력괭의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제25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건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위대하고도 막중한 사업이다. 그만큼 전망이 밝은 한편 책임도 무겁고 갈 길도 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에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최조선적 사고방식을 견지하여 평안한 시기에도 닥칠 위험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며 일진광풍, 지어는 모진광풍 추후에 중대한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음을 감안해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중대 원칙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용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이며 당과 국가의 근본이고 명맥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과 문명에 직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월성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하므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당조항과 전당에서의 습건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당의 용도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방면, 모든 고리에 관철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고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정치적 결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확보해 한맘 한뜻으로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해야 합니다. 방향은 길을 결정하고 길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인민이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대로입니다. 실천의 측면이 숙명하다시피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정확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더없이 광활한 무대가 펼쳐져 있고 무궁무진한 역사적 잠재력과 막강한 전진의 정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제하며 개혁개방을 견제하고 독립자주와 자력향상을 견제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과 종합민족의 전초 위협을 견제하며 자기의 역량에 기초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해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쉬워야 합니다. 셋째,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이며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반드시 시종 강산은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이름을 명기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지한다는 관념을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지에서 발전하며 발전 성과가 인민에 공유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동부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감으로써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가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은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하며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방출시키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며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발행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당과 인민이 불패의 기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역량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더 근접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절대 북을 치고 증을 울린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진도상에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며 언제든 각종 후권위 사건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석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새로운 역사적 특점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 기회, 새로운 전략 임무, 새로운 전략 단계, 새로운 전략 요구, 새로운 전략 환경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며 선수를 써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증강하며 폐기와 기계, 조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박차고 나아가며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진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어려움과 도전을 심소 이겨내 완강한 투쟁으로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하여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국 가수가 부릅니다. 나의 고향아.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공식 웹사이트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 기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상해는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북경은 2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기림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은 2,230원이고 1단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22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란 노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고용 단위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 노동 보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노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고용 단위가 지급한 임금이 해당 지역에서 공포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노동자 본인의 원인으로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7일 오후 2027년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100일 카운트다운 행사가 장춘 국제항공 박람성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대회 준비 작업이 공식적으로 100일 결전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장춘 대동회 성화는 장춘과 성도 두 곳의 설계팀이 합작해 디자인했으며 메달에는 장백산 송화석이 박혀 길림성의 산수 문맥을 교묘히 녹여내며 모든 도전 정신으로 분투하는 참가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행사는 전민 공유와 전도시 련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길림예술학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패션쇼를 펼치며

대회 100일 초읽기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지도자와 레빈들이 함께 발대식 개막을 알리고 국제 대학생 건강 달리기 행사에 출발 신호를 내렸습니다. 2026 장춘 문화관광 가을 동화 독서 체험 축제가 일전에 장춘 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춘시 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장춘시 소년아동 도서관에서 주관했으며 신민거리의 역사적 문맥을 기반으로 황금 가을의 동화 플러스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를 량대 핵심으로 삼아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문화 행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입장료 없이 무료로 개방했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형 그림 그리기, 소원 별 만들기, 활 쏘기, 물고기 잡기 등 1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틀 동안 60여 차례의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춘 2027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인 길빈과 길설이 앞장섰고 고전 동화 속 캐릭터들도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틀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연인수로 3만여 명 다녀간 가운데 가족 단위 방문객은 70%를 넘어섰습니다. 행사는 독서 플러스 동화 플러스 빙설 플러스 미욕이라는 혁신적인 형식으로 전민 독서와 대동회 빙설 문화 보급, 도시 문화관광 4서를 융합해 청소년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장춘 2027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를 요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의 높은 인기는 신민거리와 주변의 음식점, 문화창의 제품점, 소매점, 교통 등 분야의 소비를 활성화시켰고 주변 상가의 유동 인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경 레이 연변 시리즈 활동이 일전에 룡정 도문 훈춘에서 펼쳐졌습니다. 레이 연변 도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G331 변경 관광 대통로의 질적 향상과 승격에 힘을 보태며 문명 실천과 레이 문화, 변경 문화관광 발전에 깊은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는 레이 연변 문명 풍조 변경행 활동을 기획해 추진했습니다. 활동은 문명 출행, 문명 관광, 문명 식사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변경 현시에서 각각 레행, 레유, 레식을 주제로 세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9월 28일 시리즈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변경 레식 연변이 용정시 삼합 통상구 고목 역참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문명 식사를 주제로 근검 절약과 문명한 식사의 새로운 풍조를 선도했습니다. 이번 가장 아름다운 변경 레식 연변 활동은 문명한 식사 선전과 변경 문화관광 체험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연변의 민속 먹거리 문화 매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근검 절약과 문명한 식사라는 시대의 새로운 바람을 전했습니다. 향후 자치주는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를 유대로 삼아 문명 실천과 변경 문화관광 발전이 발맞추어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국경선을 따라 문명의 바람이 널리 퍼지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G331 변경 관광 대통로 구간에 훈춘시 발해고진, 도문시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룡정시 고목역참, 화룡시 군함산 관광역참, 안도현 두산촌 고객봉사 중심 등 5개의 문명 운전역참을 설치해 변경 연선 간선도로 봉사 전면 포괄을 실현했습니다. 최근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공시한 제2진 전국 의료 양로 결합 시범 프로젝트 명명 예정 명단에 김림성 연길 씨가 전국 의료 양로 결합 시범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연길 씨는 인구 고령화 실정에 맞춰 의료 위생과 양로 봉사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양로 결합 봉사 체계를 부단히 보완하여 로인들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건강 양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연길 씨의 상주 인구는 67

0: 1만 1,000명이며 그중 60세 이상 로인 인구는 15만 4,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99%를 차지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 정도가 심화되며 양로 수요가 다양해지는 데 비추어 연결시는 의료 양로 결합을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통합 조정 기제를 구축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 부문 협동, 사회 참여, 시장 운영의 사업 구도를 형성하고 의료 양로 결합 관련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길시에는 2급 이상 공립의료기관 2곳과 기층 공립의료위생기관이 10곳이 있습니다. 기층 공립의료기관과 양로기관 간 계약 협력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고 의료봉사 적용률은 100%에 달합니다. 또한 전시에는 의료 양로 결합기관이 도합 9곳이 있고 모두 의료위생 자질과 양로기관 등록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전시 의료 양로 결합 병상은 2,184개로 로인들에게 비교적 충분한 봉사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수양보들 휘늘어진 골목의 마을 남사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고촌 시리즈 중 49번째는 수양보들 휘늘어진 골목의 동네 남사촌이다. 잘 정돈된 밭이 둘러선 남사촌의 산에는 여지나무가 무성하고 수양보들 휘늘어진 연못 4개가 커다란 배 모양을 형성한다. 산발을 따라 지은 건물들은 두 손을 합장하듯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그 사이에 연못과 골목이 무릉도원을 연출하면서 남사촌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다. 사씨 가문이 모여 사는 남사촌은 남송 때 동네가 형성돼 명나라 중반의 규모를 자랑했으며 명나라 말에 마을 주변에 성을 쌓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성문을 냈으며 망루 19개를 지었다. 옛성 안팎의 고건물들은 붉은 사암과 청석으로 벽체를 만들고 정교한 목각과 석각, 채색의 그림으로 건물을 화려하게 단장했다. 남사촌의 고건물은 구도와 건자재, 공법, 색채, 장식 등에서 모두 명청시기 양식을 보존하고 있다. 남사촌에는 사당 건물 30채와 절 3개, 옛 가옥 250여 칸, 옛 우물 40여 개, 무덤 36기가 하나로 어우러져 현지의 생활과 생산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광지로 부상했다. 남사촌 사당 건물에서는 사업을 중요시하는 현지의 문화적 함의를 엿볼 수 있다. 사당은 앞마당을 넓게 조성함으로써 세상의 부를 모은다는 뜻을 나타낸다. 고건물의 대표로는 사씨 대종사와 백세방사, 사전공사, 사옥기 가묘 관제묘, 사위기의 생가인 건위제, 자정저 등을 들 수 있다. 명나라 때인 1555년에 신축한 사씨 대종사는 남사촌의 조사이다. 남사촌 주왕의 연못 북쪽에 위치한 이 사당은 바람을 감추고 기운을 모으는 가장 좋은 풍수를 자랑한다고 한다. 방 3칸 너비와 깊이를 가진 이 사당은 웅장하고 건물의 장식 또한 호화의 극치를 자랑한다. 첫 번째 건물과 두 번째 건물 사이에 사씨 가문의 모임 장소로 넓은 뜰을 만들었다. 두 번째 건물과 세 번째 건물 사이의 뜰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따라서 세 번째 건물 내부에 공양되어 있는 사씨 조상의 위패와 함께 조상을 추모하는 아늑한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된다. 1595년에 지은 사전공사도 방 3칸 너비와 깊이를 가진 건물이다. 날아갈 듯한 지붕을 가진 이 사당에서는 백세옹삭이라는 비석이 명나라 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다. 1876년에 진사라는 벼슬을 한 사씨 가문의 후손 사원준의 저택인 자정전은 나지막한 언덕의 중턱에 위치해 있다. 어젯날의 고귀한 기계를 자랑하는 건물의 복도에는 정교한 조각이 즐비하고 특히 문틀에 조각된 공작새와 봉황이 살아 숨쉬는 듯 생동하다. 1529년부터 1598년까지 지은 백세방은 남사촌의 사은권 부부가 함께 백사를 넘긴 것을 기념해 지은 사당이다. 문과 사당을 접목시킨 이 건물은 기묘한 구도를 자랑한다. 남사촌의 수원은 우물과 시냇물이다. 촌민들은 산세를 따라 조성된 골목들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신다. 생활폐수는 사암을 깔아 만든 골목 지하의 배수로를 통해 연못으로 흘러든다. 남사촌의 사씨 가문은 출세를 아주 중요시했다. 따라서 남사촌의 사당 건물 앞에는 출세간 사람을 기념하는 장대가 세워져 있고 벼슬길에 오른 모든 사씨 가문의 후손들은 사당 앞에 자신의 이름과 공적이 새겨진 장대를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짙은 교육열로 인해 남사촌의 사씨 후손들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열중했으며 따라서 명나라와 청나라 때 문관과 무관을 지낸 사람이 아주 많았다. 남사촌 주변의 여지나무 숲 또한 명소이다. 봄이면 온 산에 여지꽃이 만발해 벌들이 날아예고 향기가 그윽해 여름이 되면 여지나무 열매가 무성해 그 여지를 따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1: 지금까지 수양보들 휘늘어진 골목의 마을 남사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혜연 가수가 부릅니다. 석별의 정.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왕력경이 부른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일은 왕력괭이 작곡하고 왕력괭과 서예가 함께 작사한 곡으로 2010년 왕력괭이 직접 연출하고 주연한 영화 연애통고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앨범 18만 무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 피아노 곡의 멜로디입니다.

로디 초아는 이미 왕력괭이 젊은 시절에 완성해 두었고 오랫동안 묵혀있다가 영화 촬영 때에야 가장 알맞은 매체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 노래가 탄생하게끔 인도해준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영화에서 류혁비가 연기한 송효청은 마음에 든 선배에게 전하고 싶은 연애 편지를 썼지만 냉담한 반응을 받습니다. 왕력괭이 연기한 스타 두 명 하는 평범한 학생 아덕으로 위장해 송효청을 묵묵히 지켜줍니다. 그는 소녀의 상실감을 보고 이 사랑시를 개작해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모르는 일입니다. 영화에서 이 노래를 송효청에게 불러 마음속 깊이 숨겨둔 짝사랑의 속마음을 전합니다. 앨범에는 특별히 송효청 버전도 수록되어 있어 원시의 섬세한 질감을 살리며 정식판과 서로 호응합니다. 창작할 때 왕력괭은 진부한 발라드에서 벗어나 사랑 속에 말없는 아쉬움을 그려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 안에 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정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현실하며 아픔을 참아 떠나지만 모든 갈등과 서러움은 상대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 곁을 떠났는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울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끝까지 말합니다. 라는 가사는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감정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별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 홀로 리별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수 왕력괭이 부른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을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의 편곡은 피아노 중심으로 부드러운 현악기 반주를 더한 것일 뿐입니다. 결코 복잡하고 화려한 편성은 없습니다. 왕력경은 내성적이고 참아낸 감정은 강한 리듬으로 부각될 필요가 없으며 단순하고 맑은 피아노 선율이 마음속 비밀을 풀어내기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하는 동안 그는 노래의 감정을 거듭 다듬으며 절제된 동시에 깊은 애수를 담아 사랑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멜로디에 녹여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앨범에 수록된 다른 한 발라드곡 동행이 필요해를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노래는 발매 후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 대중음악 차트 연간 20대 히트곡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이미 단순한 영화 주제가를 넘어 짝사랑과 아쉬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알 길 없는 마음속 이야기가 늘 숨어 있다는 모두의 공통된 경험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수 왕력균이 부른 노래 당신이 모르는 일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41세 고3 담임교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 별세한 후 200여 명 제자들이 달려와 마지막 길을 배웅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리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최근 강소성 태주 루장중학교의 류화봉 선생님은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향년 41세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소식을 접하고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고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육 선생님의 아내 왕여사는 고3 담임교원인 남편은 사고 당일 가정 방문을 갈 예정이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저랑 딸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또 리발까지 했습니다. 왕여사는 그날 남편에게 왜 갑자기 리발하려 갔냐고 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육 선생님은 몇 명의 학생의 집을 방문해야 해서 일부러 리발하러 갔다고 답했습니다. 리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육 선생님은 침대 곁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여사는 곧바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육 선생님은 이미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간호사들이 그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치료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육 선생님은 10월 2일 오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여사는 류화봉 선생님은 41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전에 태주 루장중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고3 역사 교원이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20년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교원입니다. 평소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막 마쳤는데 고혈압만 있을 뿐 나머지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왕여사는 남편이 매일 혈압약을 복용했고 심장 기저질환도 없었기에 이번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육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뒤 왕여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멘트에 글을 올려 학부모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뜻밖에도 이 글은 남편이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처음 가르친 학생들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3 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왕여사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10월 3일 집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배웅하러 왔고 문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퇴근길에 울면서 차를 타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달려온 학생도 있었고 항주에서 일하는 학생은 일부러 택시를 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류화봉 선생님이 별세한 뒤 예전 제자들은 잇따라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학 입시 성적이 발표되던 날 육 선생님께서 반 단체 채팅방에 금일봉을 보내시며 모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고 말하던 일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육 선생님의 딸은 소셜 플랫폼에 마지막 수업 리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라는 글을 올려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글에는 부녀 사이의 소소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뒤 아버지가 오후에 딸과 함께 국수를 먹기로 약속했던 일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은 결국 더는 지켜지지 못하고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육 선생님의 별세는 그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까지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책임심이 강한 선생님을 잃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41세 고3 담임교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 별세한 후 200여 명 제자들이 달려와 마지막 길을 배웅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남자들 쉬어가는 날인 친구가 후이보가 들리니 또 짓는 여자리 후리여 바보가 말을 가실 오대란 여자의 차절을 보아가 아구등 사람은 황사우된진 탈에게 득친 주선 말해산 늑저 헬가질 옳다 해선 오래간번 쫀가질 우리겐 인후익 탈에서 약엔 나무린 작 차간 해로긴 술친 우야 으부스 못 실즈베가 차가 한운 남린 위 돌다란 슈청샹 진외라이라 뜻 아흐틴 쓰지글라와 숫 수이 토어상 아울인 으문 으드르 보던 셋

0: 대도를 생질해봐라. 떠나가 뛴 치신제날 제의 얼굴 보는지 순회고난 벌게 얼른 탕룰 터수리 될지 대호 자도는 탕룰이 담담한 지지 회수할비간 청상돌만 뚫지 정상적으로 회사에 있다. 그래도 그 회사 남은 왜 있든 야스님 못봐. 바로 해야 할땐 내가 샷샷 들을 굳을지 했든 들을 잡을 쇼사야 어다벌 육 잡을 쇼아벌을 해야겐 외구리 삼선을 해 쇼이청샷 꺼서 붙자. 바라봐 은하라마도 김박 회사야 흘듯겸을 뱉은 단단의 아름다운 직소 늘떡임 떡수들의 호두선으로 진발 풍주량 떡선으로 해나라와 임자버리 옷실이죠. 약문이 자살 제기와서 따스
1: 해나서
0: 알지 유엔사에 들었어부터 유엔사에 넣어야 박물들의 깍지 바로 해도 죽어 깔뚫을 전 만네 즐긴 후야 옷을 일래 신유한사이 슈청샹 옷이득이 삼산 예라산들 오잉보는 화일란 원등겐다르 자라댕갈란 유엔사이 허리 다투시는 다뜨거지 힘들바르라 바래구해 도주가 해드죽 주해두 오래면 중에 니긴테 우네벨 해릭 삼분삼분세이다 가리질레 벌칙승제들 안캡칭리셋다 자르셀렉 슈리딩이 사가트 갈라발 운드헬 홀드 샌드르 뚜레진 호레진

양풀어지는 말 번단하던 허름을 미치기 이어난 물주거를 벨댕겨대 실마을인 된건 자스칼을 잤더와 자스칼 잤더와 신 탕물 등교의 사회부가 청시한만 스트그라면 나라지 어지는 말 가라를 베치 외사에 무스토발요 우찌네 앞들 게등과 돈다긴 해날 성주냠 헤른 옆뜻 으르둠 게힐대 돌단 헤른 돌지 달바 세지는 막자 바로를 해라 잡으러 흔들거면 이미 얻은 황소대는 다른 것들 나무리 자리 없음 깔테라라 잡을 때라서는 깔돌을 잿 깨서로 작든 더 하울수 이루 약마 깔두집 작은 작은 하르마 작은 건다 의미한 풍주냥 풍실랑 홀장비 나올라 아름다운 문제는 당모든 책임 해도 좋은 딸의 딸의 지금 수입어 호산 두화문 애니 고려본 혼 바로 해도 좋은 당모든 문제는 따라 될래 두화텐 성실랑 원불룽 은거름은 원 답은 듣는 제가 주해도 좋아 따라하듯이 특완 갈림 고래자 토래던 자물도한 내정마한 탕왕진 진군의족 계라들이노인 탕왕진 실원소대 왼사이 진동벌 떡텐다 떡떼는 장범이 될듯 흥득이 될듯 장준실 차질 벌거가 되길래 틀떠 한번 지민길 후력이 속재만진 도탄동과 벌거한 원안간 호해진 있지만 갈릴 화로라 원천대를 난 당무지인 지민길 후력들 갈들을 되길래 암 없은 갈알만 악물은 배웠다 갈돌은 시작다 우질맥 터렛자 거들거슴나지 쉬신장 난덕은 혹진단 젤락이 보아가 네 주대한 없은 깔태였지 음은선한 깔태였길래 지르기 오래나 오래가는 깔돌을 저디야 휘두를 하나가 흩까지는 벌을 냥냥보가 타이석이 한거라 어떠한 벌을 얼러한 두친들은 지르기 대친 은드시래서 지르기 벌써지네 깨끗네 자린 자스칼로비에서 은혜를 감질달자 당고든 체력군 깔두시단 우질내야 터에자 그대로야 되길래 슈증샹 진위회사의 전략이 보아간 어떠벌론 이홍타에서 진위구회여 이효융 이사의화 시진찬 내가 음흑대한 장준이 당함을 만진 바로 해도 좋은 예를 들면 계승의 재력이 터진면 나와봐 당금 재력이 살라가난만 갈리기 살가 계승의 재력이 길디제의 물격이 헬로와 해도 좋은가 틀 갓질의 모르지 후자들 난 이허당 가르만 번다벨까도 성조냐나 젤해 황제군 해도 좋을까 다른 악물만 당모든 체력이 알아들어들 적후 후척 오늘 흐르게 해제 당모든 체력과도 훈남을 제가 다 명나라 뒤에 전 명나